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잠깐 하고 말 게 아니면 항상 길게 멀리 내다보고 호흡도 깊고 길게 잘해야겠죠.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장거리 달리기에 비교되듯이 멀리 봐야 하는 것에 너무 큰 모험은 위험합니다. 순간적인 계산은 위험합니다. 오늘만 할 거 아니고 한 번만 할 거 아니면 무리하지 말고 그 촘촘하게 쉼표도 잘 찍고요. 그리고 또 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우리 늘 똑같다 생각하던 일상에 활력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선수들은 젖 먹던 힘까지 꺼내어 뛰겠죠. 그런데 월드컵은 잠시지만 우리 선수들에게 축구란 또 삶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강요나 뭐 지시나 그런 게 아니라 응원입니다. 열심히 하는 따뜻한 응원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는 노래들 역시 준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 추억사연 함께하고요. 언제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유롭게 글 남기실 수 있는 공간, 제일 좋은 공간은 인터넷 공간이 되겠죠. wbsi.kr 원음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로 오셔서 여유롭게 천천히 길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프로그램 게시판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한 세트,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이어갑니다. 구본승 너 하나만을 위해, 김원준 너 없는 동안.

짧은 글, 긴 여운.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나에게 결혼 생활이란 무엇보다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사는 일이다. 생활 패턴, 식성, 취향, 습관과 버릇, 더위와 추위에 대한 민감한 정도, 여행 방식.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를 수 있지를 발견하는 나날이었다. 나중에 이 질문은 점차 이토록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어째서 이렇게 오래 같이 살 수가 있지로 변해갔지만,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우리 경우 오히려 그 이질감이 애초에 서로를 끌어당겨 사랑을 불살라 단숨에 결혼까지 갔는지도 모르겠다. 주변을 살펴보면 실제로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은 왜 이렇게 두 사람을 짝지어주는 것일까? 인간 좀 되라고? 결혼 생활을 가급적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나는 서로의 안 맞음을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초연해하며 그것이 일으킬 갈등의 가능성을 피하려는 훈련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결혼 생활은 분명 일종의 인격 수양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때로는 수양이 과해진 나머지 난 네가 그걸 원하는 줄 알아서 그렇게 했다고 라는 식으로 불똥이 튀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한 양보와 희생조차도 안 맞는 경우를 맞닥뜨릴 때면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힘없이 웃음만 새어나왔다.

장은아의 결혼이었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임경선의 평범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결혼은 복잡하게 행복하고 복잡하게 불행하다. 이 책은 작가가 몇 년 전에 결혼 20주년을 맞았던 날 출간이 됐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결혼 이야기를 좀 살펴보니까 만난 지 3주 만에 청혼하고 청혼받고 또 고작 석 달의 짧은 연애를 거쳐서 결혼했고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던 시점에서 말이죠. 2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장 사적인 결혼 생활의 진실에 대해 써야겠다 결심했다는데요. 그것이야말로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고요. 그 깨달음은 바로 앞에서 전해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누구나가 비슷한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미 뭐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평화롭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의 안 맞음을 받아들이고 또 초연회하고 그것이 일으킬 가능성에 어떤 그걸 피하는 훈련을 평생 하는 거, 이게 결혼 생활의 진실이 아닐까라는 깨달음 같네요. 자, 1부 끝곡으로 어떤 날의 소녀여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 손지의 이젠 사랑하지 않아요 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 손지혜님의 목소리가 너무 다른 가수들과는 좀 확연히 다른, 예, 개성이 강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목소리를 분석하는 버릇이 있었나 봐요.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이 노래방 문화라는 게 생겼을 때 이 노래 한번 불러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 네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 느낌도 안 살고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 노래를 잘 살릴 수 있는 목소리는 손지혜님 한 분뿐이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흉내내서 될 게 아니라는 생각을. 그래서 뭐 반전도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들어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그 신선했던 느낌, 예, 그게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자, 이번에 준비할 두 곡은 여기에 반전이란 말을 좀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좀 펑키한 곡들을 많이 부르는 팀들인데 몇 안 되는 그 발라드 넘버들 중에서 두 곡을 이렇게 각각 하나씩 골라보겠습니다. Earth, Wind &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준비했고요. 그리고 쿨 앤 더 갱의 체리시까지 두 곡이에요.

얼스 윈드 파이어 애프터 더 러브 이즈 건 그리고 쿨 앤 더 갱의 체리쉬 두 곡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노래는요. 팝 음악 중에도 이 친구를 소재로 한 노래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노래 중에 저는 항상 이 곡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실까요?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준비했어요.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첫 곡입니다. 조영남, 도시여 안녕.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3부는 월수금 참여 코너 추억하는 노래들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주신 지난날의 이야기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연이 너무 짧으면 곤란하지만 좀 긴 건 제가 얼마든지 조금 다듬으면 되고요. 살짝 짧은 건 살짝 채우면 됩니다. 노래는 두 곡 이상 골라주시고 언제든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 만나러 가는 길에 함께할 노래 김혜림입니다. DDD.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6893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친언니와 함께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애청자입니다. 언니는 고등학생 쌍둥이 아들을 둔 엄마고요. 저는 요즘 말로는 화려한 싱글, 옛날 말로는 노처녀.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저와 좀 살다가 작년에 아예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원래 사시던 곳이고요. 엄마랑 제가 잘 안 맞는다는 걸 같이 살면서 알게 됐달까요? 아버지와 살 때처럼 할 수 없는 몇 가지 일 때문에 몇 번 언쟁을 하다가 잠시 떨어져 있어 보자 한 거예요. 네, 제가 불효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사실 너무 과한 공주맘마예요. 아, 아버지가 너무나 스윗한 남편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따뜻한 아버지셨지만 유독 아내 사랑이 끔찍하셨어요. 그렇게 항상 챙겨주고 떠받들어주고 감싸주던 것을 아버지가 떠난 뒤에 딸들에게 바라니 그게 쉽겠습니까? 언니는 쌍둥이 아들 키우는 것도 너무 버거워서 엄마의 푸념도 쪼개어 들었고요. 저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아버지는 아버지고 딸은 딸 아니냐는 쪽이에요. 네, 제가 좀 그겁니다. 아버지처럼 살갑지도 따뜻하지도 못했던 특히나 저 작은 딸에게 엄마가 느끼는 서운함이 크셨을 테죠.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 생각했고요. 제가 결혼하지 않았으니 막연하게 엄마를 모셔야 한다면 저일 거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고요. 다만 저는 저도 엄마도 공주마마는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저 며칠 전에 엄마한테 갔다가 사실 엄마 속마음 좀 알아버렸습니다. 분명 저에게 주문해달라고 했던 화장품이 있는데 갔더니 여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엄마는 대뜸 읍내 가게에서 샀지 하시는 겁니다. 네, 엄마가 저에게 뭔가 말을 붙이고 싶어서 이미 사둔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또 주문해달라고 하셨나 봐요. 나름 노력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한 저도 반성해요. 어디 인터넷에 물어보면 엄마를 공주마마로 대우하는 법 이런 거 나옵니까? 만년 소녀 같고 공주 같은 우리 엄마의 애청곡들 신청해 볼게요. 이선희 소녀의 기도, 전영록 종이약.

두 곡을 들었습니다.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전영록의 종이학이었어요. 오늘은 뒷번호 6893 쓰시는 분의 사연을 전해드렸는데요. 아, 어머님이 네, 공주마마시군요. 아, 유독 좀 소녀 같고 네, 그런 어머님들이 계시죠. 근데 아버님이 일단은 너무나 그렇게 해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딸들에게는 절대 이런 행동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행동이나 말투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은데 아마 어머님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모르진 않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작은 딸 이 사연 주신 우리 6893님께 어떻게 하면 쟤한테 말을 무슨 거리로 말을 붙이나 이걸 고민하다가 아 근데 저는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서 갑자기 의문이 좀 생기네요. 의심이라고 그래야 될지 그 가끔 뭐 좀 사다 달라고 이제 연락을 주시거든요. 저도 그러면 그게 다 떨어졌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어쩌면 저도 이런 경우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갔더니 세상에 직접 그 읍내 가게에서 사놓으신 거 그리고 우리 사연자님이 보내가지고 주문해서 택배로 온 거까지 화장품 그 여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님은 네, 잠시 그 상황을 잊고 그 읍내에서 한 거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셨어요. 역시나 우리 소녀 같은 어머니. 자, 그러니까요 엄마도 그러니까 어머님도 이렇게 노력을 나름 하신 거니까 그 AI 이런 거 물어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소녀 같은 엄마를 그 공주마마 대접해드리는 방법 이렇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뭐 어차피 그게 과학적으로 뭐 증명하고 법에 나와 있고 이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재미있게 실천해볼 수 있는 건 해보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또 그런 거 있습니다. 부모 자식이지만 왜 어떤 감정을 서로 주고받고 감정 때문에 마음이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엔 이건 부모나 자식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사랑받고 뭐 그래서 기분 좋고 그래서 서운하고 그냥 그거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유 뭐 엄마가 딸들한테 이런 걸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결 나을 거예요. 뭘 하나하나 따지게 되지도 않고요. 이렇게 소녀 같은 어머님과 물론 우리 지금 그 언니분이 아직 쌍둥이 예, 아들 고등학생 아들이랬나요? 한창 뭔가 손도 많이 가고 아직 뭔가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때라 언니분이 조금 바쁘시긴 하겠지만 우리 나중에 새 모녀가 정말 친구처럼 또 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아쉬워하지 말고 좀 초닥거리면 어때요? 엄마하고 딸도 그래도 되니까요. 좀 그런 시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고 뭐든지 많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혼자 이것저것 고민하셨을 걸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또 여기서도 약간 소녀 같은 그런 면모 때문에 어머님께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좀 귀여운 면도 있으시고 그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래요. 막 고민하셨을 거 아니에요. 뭔 얘기를 붙이지? 화장품이 떨어졌다 그래야 될까? 이게 제일 좋은 생각이다. 결론 땅땅땅. 자, 저희가 소정의 선물은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 월수금 참여 코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날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코너 이름은 추억 하나 노래 둘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노래 하나 추억 둘이고요. 자, 노래 하나 추억 둘 3부 끝곡으로 이문세의 그녀의 웃음소리뿐 전해드려요.

0: WBS FM
1: 우리가 돌을 알아가는 것이 마치 철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돼가는 것과 같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듯이 부모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배워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 후진의 스승이 되며 재생의세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4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4부로 오셨습니다. 4부 첫 곡은 투투의 1과 2분의 1이었어요. 자, 이제 한 30분 정도 있으면,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한 2000년대 이후 들어서면서부터 음원가라고 해서 딱히 따로 뭘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게 아니라 일부러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음원가라고 하면 그 예전에는 뭘 주로 했었나 생각해 보니까 약간 이런 곡들이 원조 응원가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응원가로 많이 쓰인 노래들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김수철의 젊은 그대,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두 곡 갈게요.

김수철의 젊은 그대, 윤수일의 아파트 먼저 들으셨고요. 이제는 또 로제의 버전으로도 많이 듣겠지만 진짜 원조 응원감 이런 노래들이 생각나네요. 자, 이번에는 또 축구하면 생각나는 팝에서 두 곡을 골라볼까요? 첨바완바 텁서핑 준비했고요. 그리고 리키 마틴의 더 컵 오브 라이프 이렇게 두 곡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부는 우리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노래들을 준비해보고 있는데요. 11시부터 시작되는 체코와의 경기, 선수들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 싸우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퀸의 We Will Rock You 그리고 We Are The Champions 이음곡으로 두 곡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 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설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5: 봤으면 됐는데.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0: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보포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의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훈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요, 교단의 큰 자본은 화합 단결이라 하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소개하시면서 우리는 인화의 도로서 참다운 평화와 교단 발전의 역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기로 하면 첫째, 잘못이 있어도 관대하게 용서해 줄 것이고, 둘째, 내가 먼저 정의를 건넬 것이고, 셋째, 남의 뜻을 맞추는 데 노력할 것이고, 넷째, 더 배우고 더 실천할 것이고, 다섯째, 남의 부족보다 장점을 드러낼 것이고, 여섯째, 선은 상을 주고 악은 벌을 주되 되도록 적게 줄 것이고, 일곱째, 인격을 존중하며 주권을 세워줄 것이고, 여덟째,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말고 원만한 처사를 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함께 열어가는 세상.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원음의 소리.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운신편 38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인화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여러 사람이 서로 화합하는 것이라는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서 여럿의 생각이 된다는 것.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요. 지금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어쩌면 가장 필요한 단어 같기도 하죠. 누군가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정의를 건네고 주위 인연들의 뜻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더 배우고 더 실천하면서 부족한 점보다 장점을 드러내고, 선은 상을 주고 악에 대한 벌은 되도록 적게 주고, 인격을 존중하며 주권은 세워주며, 미움과 사랑에 끌리지 말고 원만한 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화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원불교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워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금요일엔 두 곡의 성가로 마음을 밝히는 시간 함께하고 있죠. 법음의 향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노래 듣고 원소 피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창작성가 함께라는 은혜.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신성입니다. 신성은 믿음에 대한 지극한 정성, 정성스럽게 믿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와 법과 스승과 회상에 정성을 다해 믿고 받드는 것으로, 원불교에서는 이것이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요,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므로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이 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또 정산종사님께서는 종교의 생명이 신심이고 사업의 동력은 공심이라 이 두 가지만 실행하면 법의 집에 적자가 되고 공의 집에 알뜰한 주인이 될 거라고 밝혀주기도 하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신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79장 오늘도 도를 닦자 일상수행가. 이어서 성가 103장입니다. 영산, 변산, 익산, 각지, 선진 후진 경애가 듣고 올게요.

행복. 이 세상에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나 행복을 원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티베트의 오래된 격언에는 모든 존재가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이미 내 안에 있는데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고 있다는 말이죠.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산자락의 나무들이 바람에 온 몸을 흔들고 계곡 물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오는데 몹시 우울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인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안의 어둠이 더 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삶에도 이처럼 세차게 바람 부는 날이 있죠. 행복이나 불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때로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세상 모든 일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한순간 행복과 불행은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찾아낸 행복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오는 동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막다른 상황까지 갔을 때 친구가 권유해준 명상.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 생각했지만 어둠을 비워낼 수 있는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꽁꽁 묶여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편안함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옛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오히려 남편으로 인해 자유로움을 알았으니 고맙고 감사하여 남편을 스승으로 모신답니다. 기가 막혀봐야 기가 뚫리고 못 살아봐야 잘 사는 방법을 찾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면 모든 일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은 크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어려운 경계를 넘어서고 싶은 절실함과 간절함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내가 더 이상 욕심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용감하게 나를 내려놓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때 참 나를 찾을 수 있겠죠.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의 명인, 행복의 달인들이 말하기를 행복의 기준점을 정립하여 꾸준히 연습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달인들의 인생 레시피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것이죠. 서울대학교 정신과에서 명상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연구했는데 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이 활성화되고 두꺼워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두엽이 발달할수록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행복 수준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오래된 생리적 조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고 환경의 영향과 몸의 본능, 감정적 충동 등 불필요한 습관과 고정관념으로 열을 받고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 그렇답니다. 오래된 기억들, 그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잘 지워지지 않으니 고통스럽죠. 사람이 작은 일에도 잘 삐치고 서운해지는 것도
생리적 이유에서 생긴다니 때로 작은 일에 속상해하고 섭섭함이 많이 일어난다면 뒤돌아 봐야겠어요. 외부의 조건과 상관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은 내 안에 행복의 샘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행복의 샘은 퍼낼수록 맑아지니 그것이 서로 행복해지는 일이죠. 세상엔 빈곤과 무지와 질병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2세에서 38세라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젊음인데 그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명령을 내려보세요. 행복하자. 행복은 나눔이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겠죠. 행복은 연습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월간 원광에 실린 정인신 교무님의 글 행복해지는 연습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선희 행복의 나라로 듣고 왔습니다. 원음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노래 듣고 버붐의 향기 만나볼게요. 민수연과 천범석이 함께했습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

원불교 성가는 원불교의 신앙과 수행의 기쁨이 담긴 신성한 노래입니다. 원불교 성가와 함께 마음을 밝히는 시간이죠. 법음의 향기. 오늘은 성가 54장과 55장 만나볼게요. 먼저 살펴볼 성가는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입니다. 이 곡은 교전찬가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교전은 종교의 경전 또는 법식을 뜻합니다. 종교의 궁극적 체험을 구세 이념으로 결집한 책이기도 하고요. 교조의 종교적 체험이나 교설을 비롯해 신앙, 수행, 규범, 의례 등 종교 교의를 수록함으로써 숭신하는 교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원불교에서의 교전은 1962년 결집된 원불교 교전의 약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교전은 정전과 대종경의 합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가 54장 교전 찬가의 경우 멜로디가 우리가 흔히 듣는 느낌의 곡이 아니라서 처음 듣고 부르기엔 어렵고 생소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익히고 보면 가장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교전 공부와 참 많이 닮아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교전을 접하고 그 내용을 볼 때는 언어나 내용이 낯설게 느껴지고 정확한 이해가 쉽지 않지만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익히고 나면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진리의 내용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이 곡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성자가 세상에 나기 전에는 도가 천지에 있고 성자가 세상에 나면 그 법은 성자에게 있고 성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법은 경전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곡을 감상한다면 거룩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더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럼 성가 54장을 바로 만나볼까요? 높고 크고 거룩하온 교전찬가 듣고 옵니다.

원불교 성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교전찬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원불교 성가 55장을 만나볼 텐데요. 이 곡은 이런 상가로 둥그러운 한기운이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은 원불교에서 본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 진리의 상징으로서 이를 일원상의 진리 또는 법신불 일원상이라 하여 최고의 종지로 삼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일원상은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에 의해 밝혀진 일원상 진리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소태산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일원상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과거 전통적 종교 상징들의 근본적 의미를 그 자체 안에 회통 조화시키고 있는 게 일원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불교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이 바로 일원상일 텐데요. 원불교의 교도들은 신앙의 대상이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 바라보고 또 마음속에 모시고 다니면서 한 생각, 한 행동도 이곳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이라 말하고 그것은 또 우리의 생활이자 삶이기도 한데요. 아마도 일원상가를 잘 부르기 위해서는 일원상 진리를 깨치고 표현의 지혜를 얻어야 할 겁니다. 일원상의 둥그러운 기운을 성가를 통해서 다시 마음에 모셔보는 것도 좋겠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떠올리면서 또 일원상의 신앙을 통해 나로 화합하게 만들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 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부르기 좋은 성가입니다. 성가 55장 둥그러운 한 기운이 이런 상가 듣고 옵니다.

0: 원불교 알림 책.
1: 원기 108년 북유럽 교화를 위해 문을 연 핀란드 탐페레 선교소가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 속에 원기 111년 봉불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에 함께할 텐데요. 이번 봉불식엔 왕산 종보사님께서도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현장의 감동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라이브 교당을 통해 생중계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라이브 교당 참여 방법은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의 인생 경이로운 여정 원기 111년 대학생 청년 신성의 훈련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영산사무소와 영산성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세계로의 첫걸음, 낯선 곳으로 떠나는 용기, 나를 확장하는 여정까지 진리 속에서 각자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원불교 교육부가 정성을 다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 청년 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반갑습니다. 원불교 분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버마 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버마 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므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원로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아침 공복에 먹는 어떤 것들은요, 저기 어디 새벽 이슬 맞으며 줄을 서서 받아온 그 귀하다는 명약보다 훨씬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잠들어 있던 몸속을 부드럽게 깨우고요. 둘, 삶은 계란도 질 좋은 단백질을 채워줍니다. 셋, 생양배추를 과일과 갈아 마시며 식이섬유를 충전하고. 넷, 고소한 오트밀로 포만감을 더해주세요. 다섯, 여기에 꿀 한 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까지. 자, 나열란이 꽤 많아 보이지만 사실 내 아침 식탁이 작은 접시 하나에 다 담을 수 있는 아주 소박한 것들이잖아요. 내일 아침부터는 꼭 하나라도 챙겨가 보길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하며 기분 좋은 12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로 문을 열어볼게요.

0: 신앙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6월 12일 금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정호의 정보 통통통 시간이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먹으면 좋겠고, 양배추, 오트밀, 계란, 샐러드로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도 귀찮다, 저것도 귀찮다 싶다면 그냥 액상으로 나온 것들로 대체를 하셔도 좋습니다. 아침 공복 타임, 보약보다도 좋은 것들로 가성비 좋게 챙기다 보면 건강한 내일까지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기분 좋은 12시, 지금부터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음악, 하고 싶은 이야기 모두 담아주시면 되고요. 카카오톡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코요테 웃자, 클론의 월드컵 송.

코요테 오짜 클론의 월드컵 송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기분 좋은 12시 오늘 6월 12일 금요일 또 월드컵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대한민국 대 체코가 지금 한창 열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 0-0인 상황입니다. 살짝살짝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식 알려드릴게요. 뒷번호 1276 쓰시는 분이 오늘 정오에 정보 통통통 최고네요. 양배추, 오트밀, 계란 다 모으면 진짜 리코타 치즈 샐러드 부럽지 않은 건강식단이에요. 소란 노래 들으며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다면 아주 좋습니다. 뒷번호 2391 쓰시는 분이 희원님, 요즘 아침마다 챙겨 먹기가 너무 귀찮아서 대충 때웠는데 오늘 오프닝 듣고 반성합니다. 내일부터는 냉장고에 있는 계란이랑 양배추를 꼭 꺼내 먹을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저는 그 아침 메뉴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꼬마김밥 싸면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김에다가 밥을 이제 간장이랑 참기름으로 살짝 밑간하고 당근, 단무지, 뭐 햄, 혹은 뭐 지금 얘기 드린 요런 양배추, 그런 거 살짝 넣어서 계란이랑 드셔도 입에 쏙쏙 들어가갖고 놓치기 쉬운 아침을 잘 챙겨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린 것도 해보시고 그리고 꼬마김밥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뒷번호 3345 쓰시는 분이 전 이미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꿀 한 스푼 타서 마시고 있어요. 확실히 화장실도 잘 가고 하루가 가뿐하네요. 강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요렇게 그 아침마다 화장실 가시는 이 습관 굉장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또 직장 생활하고 참는 버릇이 많아지는 우리는 확실히 화장실을 못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요렇게 3345 쓰시는 분처럼 아침에 꿀 한 스푼과 미지근한 물 굉장히 몸에도 좋으니까요.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뒷번호 4187 쓰시는 분은 정오 지나니까 해가 엄청 뜨거워져서 벌써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두 잔째를 마시고 있네요. 그래도 아직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서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늘로 가면 바람도 좀 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웅산의 On a Sunny Day.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웅산의 오너 써니데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4120 쓰시는 분께서 체코가 한 골을 넣었네요. 희원씨 그래도 힘내서 응원해봐요. 라디오를 들으며 TV소리는 죽이고 화면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제 앞에 시간과 함께 이 축구 경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이 TV가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있거든요. 예, 저도 모르게 음악이 나갈 때 제 두 손으로 머리를 질끈 쥐어 잡았는데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한번 파이팅 해보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투어스의 Dream With Us.

조스의 드림 위드 어스 띄워드렸습니다. 자, 지금 순간 1대1로 동점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이 한 골을 넣었습니다. 소리 질러! 우와! 네, 일단 그래도 1부 끝곡을 띄워드려야 되니까요. 보이 넥스트 도어의 페이드 어웨이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나 사업이나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이가 있고 머슴으로 하는 이가 있나니 주인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이 공부가 삼세를 통해 영원히 제도받는 기림을 알고 하기 싫으나 하고 싶으나 남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꾸준히 힘을 쌓아가는 것이요. 머슴의 심경으로 하는 공부는 스승이나 남의 이목에 끌려 마지못해 하는 공부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15장 법문입니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선우정아의 상상.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한 주의 마지막이자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죠. 여기에 흐뭇한 미소까지 지을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까지 더해진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소소한 이야기부터 내 인생에 남을 만한 거창한 일들까지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출근해서 속이 정말 편안합니다. 청취자분들 꼭 드셔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오트밀에 꿀넣어서 이렇게 먹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일주일 동안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호성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말도 잘 보내보아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픽션 미나의 승리를 위하여 윤도현 밴드의 오 필승 코리아!

아, 미나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 그리고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 이 두 곡이 나가는 새에 또 어느새 대한민국이 한 골을 더 넣어 2-1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뭐 정말 이럴 때 도파민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아 오른쪽 어깨 담이 왔어요. 제가 오른쪽 어깨에 담이 왔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다가 아, 어깨가 뻐근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예, 금방 풀어질 것 같고요. 아, 저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남았네요.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이고요. 뒷번호 2167 쓰시는 분께서도,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뒷번호 5194 쓰시는 분께서는 점심 메뉴로 매콤한 비빔국수를 먹고 왔는데 회사 들어와서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라디오를 들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날이 더워지니까 확실히 입맛 도는 게 벌써 여름철 별미들이 생각이 납니다. 희원 씨는 여름 음식으로 어떤 걸 좋아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박 화채 이런 것들이 맛있고 그리고 저는 물냉보다는 비냉을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 저도 매콤한 비냉에 예 고기 한 점 올려서 먹는 거 좋아합니다. 예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빅마마의 기분 좋은 날, 에이트의 달콤한 나의 도시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월드컵 현장. 예, 그 중간에서 외치고 있는 기분 좋은 12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뒷번호 0084 쓰시는 분이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교회로 시원한 막국수를 먹으며 드라이브 가기로 했어요. 초여름 푸릇푸릇한 풍경 보면서 부모님 인생 사진 많이 남겨드리고 오려고요. 날씨 요정님이 도와주셔서 주말 내내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분명히 날씨가 좋을 겁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뒷번호 1967 쓰시는 분께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창문을 살짝 열었더니 초여름 바람이 사르르 들어오네요. 이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 덕분에 금요일이 참 풍성해집니다. 남은 방송 시간도 좋은 노래와 따뜻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주세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 항상 예, 어떤 일이든지 있으실 때는 샵8970으로 사연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항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새싹 분들도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쓱 보내주시다 보면 굉장히 편안해지고 친구 같은 방송으로 예, 함께 할게요. 2부 끝곡으로 전국의 드리머스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규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희원이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박혜원의 오늘도 응원할게.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Back to the 9020. 봉지 스파닌 1999.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시간입니다. 때론 슬픔을 위로하기도 하고 기쁨의 벅참을 나누기도 하는 음악, 세월 속에 묻어졌던 감정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탑10에 들지 못한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1995년 11월 둘째 주 순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노래의 힘은 위로에 있지 않을까요? 지난 날이 그리울 때, 몹시 지쳐 있을 때 오롯이 나를 토닥여주는 곡들. 오늘도 차트 속 노래들로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1995년 11월 둘째 주 20위입니다. 일기예보에 떠나려는 그대를이 차지했네요. 추억여행 떠나기 좋은 곡이죠. 두 번째 앨범에 있는 명곡인데요. 아쉽게도 이때까지는 여전히 라이브 게스트로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좋아좋아 인형의 꿈이 그야말로 빵 터지면서 대중들에게 전설의 밴드로 남게 되는데요. 그래도 누군가의 몽글몽글 피어난 추억 속의 뮤직, 떠나려는 그대를이 20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9위입니다. 이장우의 훈련소로 가는 길이 차지했네요. 그룹 015B의 객원 가수로 데뷔한 이장우의 곡이고요. 입대 청춘들이 지금도 공감하는 3대 입대송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원래 활동을 많이 하는 가수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 이 곡으로 군부대 행사를 가본 적이 없다는 우픈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우의 훈련소로 가는 길이 19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8위 곡입니다. K2 김성면의 슬프도록 아름다운이 차지했네요. 당시 김성면에게는 7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기 전에 이렇게 헤어질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만든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해요. 기쁜 젊은 날의 내 사랑, 이별은 슬프지만 사랑은 그토록 아름답기에, 그래서 이런 예쁜 가사들이 많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네요. 슬프도록 아름다우니 18위에 있었고요. 백투더 9020, 노래에 실려 추억까지 더듬어봐도 좋을 시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 이어가 볼게요. 18위를 차지한 K2 김성면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B2 김성면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1995년 11월 둘째 주 순위 알아보고 있는데요. 17위입니다.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가 차지했네요. 언제 Z세대를 위한 X세대의 가요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소개됐던 곡입니다. 20년도 더 된 곡이지만 지금 들어도 감성이 참 세련되게 표현된 곡이죠. 솔리드의 나만의 친구가 17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6위 곡은 안치환의 내가 많이 일이 차지했네요. 최근까지도 그의 명곡들로 콘서트를 꽉 채우는 가수죠. 시대를 관통하는 것 같은 그의 음악으로 위로와 위안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대표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치환의 내가 만일이 16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5위 곡은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가 차지했네요. 파격보다는 독보적이고 싶다는 그런 밴드예요. 가요계에 파란을 일으키며 등장했지만 정말 신선했죠. 1집 문화혁명이랑 앨범 타이틀이 참 잘 어울리는 데뷔곡 안녕하세요가 15위를 차지했고요. 백투더 9020 2쯤에서 노래 듣고 순위를 이어가 볼게요. 15위를 차지한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15위를 차지했던 삐삐밴드의 안녕하세요 띄워드렸습니다. 백투더 9020 오늘 1995년 11월 둘째 주 순위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요. 14위는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이 차지했네요. 컬트는 김준선, 손정한, 전승우가 함께한 그룹이고요. 그들의 첫 정규 앨범 타이틀이었습니다. 서정적인 멜로디와 애절한 가사가 어우러진 많은 사람들을 노래방으로 이끌었던 곡이기도 하죠. 너를 품에 안으면이 14위에 있었고요. 이어지는 13위는 이승철의 너의 곁으로가 차지했네요. 영화 청년 OST 앨범에 있는 곡이에요. 영화의 내용에 깊은 감동을 받아서 그 감정 그대로를 가사에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가사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죠. 너의 곁으로가 13위에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위는 넥스트의 머니가 차지했네요. 누가 넥스트의 머니 하니까 비트코인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자타공인 넥스트의 멤버 앨범 중에 가장 뛰어난 사운드 퀄리티를 자랑하는 앨범이었습니다. 넥스트의 머니가 12위에 있었고요. 노래 한 곡 듣고 11위 곡 바로 만나볼게요. 14위를 차지한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

14위를 차지했던 컬트의 너를 품에 안으면을 만나봤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 백투더 9020 1995년 11월 둘째 주 순위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 11위 곡은 바로 여러분들 아, 이 곡은 뭐 매년 그 나오지 않나 한 번쯤은 계속 들어보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또 제가 이제 판소리를 했던 사람으로서 예 전공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노래가 대중에게 많이 가까웠던 예 그래서 가요를 들으면서도 뭔가 판소리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나와서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아이고 이 형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리요. 다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가 1995년 11월 둘째 주 11위 곡이었는데요. MBC 강변가요제에서 금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사실 전 이때 아, 95년이니까 10살이었네요. 10살. 근데 이 나왔던 이 시대 강변가요제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나와서 이 두 분이 하셨을 때 재밌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좀 했어요. 그래서 노래가 다 끝났는데도 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아, 그때 당시만 해도 판소리를 배우기 전인데 이때부터 시작이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당시에 국악과 랩 지금도 그렇지만 파격적이었고 요렇게 콜라보를 해서 아주 잘된 가요가 많지는 않은데 아, 흥보가 기가 막혀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국악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뭐 한 번쯤은 다 불러본 그런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맛깔나는 스타일과 음악과 갓을 쓰고 개량한 복까지 참으로 독특했던 컨셉을 가진 시선은 물론 귀까지 사로잡은 그래서 연말 시상식을 다 휩쓸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가 1995년 11월 둘째 주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3부 마치고요.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1: 대종사 제자 가운데 말만 하고 실행이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말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재주만 있고 덕 없음을 경계는 하셨으나 그 재주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졸음아 물 넣거라.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졸음아 물 넣거라.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미아오의 Hands Up, 모모랜드의 I'm So Hot, 티아라의 야야야 띄워드립니다.

미아오의 Hands Up, 모모랜드, I'm So와 티아라 야야야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100% 우리 쌀 징편떡의 명가 가랑떡집에서 잔 징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맡김 한 박스,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LC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페인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

라는 원강 한방 생활 건강에서 목엔 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전시회 소식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이수 특별전인 고향 전시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고향 어울림놀이 어울림미술관이고요.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예요. 원하시는 날짜에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초대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에 전시회라고 써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좀 살펴볼게요. 그 뒷번호 1676 쓰시는 분께서 축구 응원 끝나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겨서 너무 기분 좋아요. 이 기운으로 계속 이기길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기분 좋은 12시도 12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월드컵의 진행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 그래도 정말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네. 이 기운 그대로 예 기세 등등하게 예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뒷번호 9275 쓰시는 분께서 택배기사입니다. 배송을 해야 하는데 차에서 축구 경기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쭉 응원합니다.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좀 많은 분들과 이제 만날 때 목소리가 쉬어 있으면 아 저분도 나처럼 응원을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 화이팅이라고 외치면서 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홍경아님께서 우리나라가 와 16년 만에 월드컵 1차전 승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오영규 선수가 골을 넣어서 체코를 2-1로 이겼네요. 제 기분이 다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아 진짜 하루 종일 기분 좋은 날이지 않을까 싶네요. 뒷번호 7094 쓰시는 분께서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올해 첫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같이 가는 거라 마음이 왠지 계속 들뜨네요. 완벽한 주말을 위해 오후 업무는 빛의 속도로 끝내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럼요. 화이팅!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한동근의 캠핑, 이지영의 빰빰빰!

한동근의 캠핑, 이지영의 빰빰빰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6230 쓰시는 분이 미용실 예약해둔 날씨인데, 예약해둔 날인데 하필 날씨가 더워지니까 머리를 확 단발로 자를까 고민이 되다가도 기껏 기른 머리가 아깝기도 하고 더우니까 목덜미가 답답하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네요. 인생 최대의 난제, 단발 대 긴 머리 어떻게 할까요, 희원 씨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뭐 아주 그게 그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떤 나이에 따라서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감에 따라 머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을 보면 다 같은 머리를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자르게 되면 이제 기르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약 중단발로 하시면 어떨까. 그 딱 사이를 하시면 조금 더 자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때 잘라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긴 머리를 싹둑 잘랐을 때는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점점 길이감을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기르는 게 쉽지 않아서 저는 중단발 정도로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짬짜면이 나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뒷번호 0854 쓰시는 분께서 희원 씨 지금 트럭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놓고 가는데 초여름 바람이 슬쩍 들어오는 게 참 좋네요. 축구도 이기고 금요일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은 월드컵에서 이긴 영향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졌어봐요. 초여름 날씨 왜 이렇게 덥습니까? 아, 열불 나는데. 날씨도 덥네요. 이렇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또 승리를 하고 나니까 아유 이 바람도 좋네요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뒷번호 3191 쓰시는 분께서 드디어 오늘 다이어트 2주차인데 월드컵 치킨에 유혹을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요? 나라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치킨을 먹는 건 칼로리가 0칼로리가 아닐까 하며 스스로 합리화 중입니다. 원님 오늘 밤 딱 하루만 치팅데이 가져도 된다고 허락해주세요. 오늘 제게 동의를 구하시는 분들 많은데 드세요. 오늘 같은 날 드셔야 됩니다. 네,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 자,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 오늘 끝곡은 K-POP 데몬 언더스 OST에서 골든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들은 무상하게 변천하는 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붙여 복이 다하면 마침내 타락하고 불보살 성현들은 무형하게 불변하는 출세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길들여 극락을 수용하나니 그대들은 일시적 향락과 영화에 집착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단박하고 영원한 도덕의 복락과 영화를 수용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5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조은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주황재 노래입니다. 사랑 찾아, 인생 찾아.

0: 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 다른 사람의 큰 집, 좋은 차, 행복해 보이는 일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 부러우면 지른 거다라는 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내 안의 질투심을 위해서 감추고 싶을 때 나오는 말 같죠.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부러워해서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을 잊어버릴 때 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핑계로 정작 내 손에 쥔 행복과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남은 오후만큼은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보면서 기분 좋은 음악으로 오후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누계영입니다. 해바라기 사랑.

아, 안녕하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이 다들 오후 시간에 참 거시기 역에 잘들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거시기 역에 눈물 나는 얘기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 어느 동네에서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이 방문을 꽉 닫고 거시기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탁소 사장님이 공책 하나를 건네면서 학생 자네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잖여. 이 동네에 수상한 일들이 생기는데 넌 도와주게나 하고 거시기 한 거지.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부터 동네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청년한테 인물을 거시기 한 거요. 이 수상한 차 번호판 봐달라, 길고양이 사료 훔쳐가는 법인 잡아달라 하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 거시기하게 동네를 거시기하게 됐고 주민들은 동그랑땡 겉절이 등 챙겨주면서 지켜세웠다는 거지. 근데 말이야,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청년을 끌어내기 위한 동네 어른들의 거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청년은 펑펑 울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지금은 거식이 소방 공무원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기 한 얘기입니다. 예, 거식이에게 제일 좋은 응원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기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전해드리는 노래입니다. 지선의 트로트 풍금 밥 먹고 합시다.

0: 근데 뭐 먹노?
1: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가요 맛보기. 김한준 똑똑똑.

똑똑똑 두드립니다. 김한준의 노래였습니다. 자, 진솔이 술술 풀리네.

슬슬 불리입니다. 진솔의 노래였어요. 자, 차오름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내 고향 신장로.

차은음의 노래였습니다. 내 고향 신장 녹길이었습니다. 김혜수의 노래 나만의

0: 넌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난 내 꿈을 믿어 내 길을 만들 거야.
1: 나만의 길, 김혜수의 노래였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뭔가 가볍게 여행을 떠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네, 오늘은 빠르게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사연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알아서 노래를 쭉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눈치채셨죠? 네. 자, 이동준입니다. 속 터지는 날에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신재근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통하여 이 회상을 여의지 아니할 큰 서원과 큰 신념이 확실히 섰는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러한 회상을 만났을 때에 기필코 진리를 깨닫기로 발원하며 대각하신 스승님의 법연을 여의지 않기로 발원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성불과 재중으로 영겁을 일관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8장 법문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자, 여러분, 쇼핑몰에서 모델 사진만 보고 무작정 샀다가 실패한 옷, 또 유행이라고 해서 따라 샀지만은 나랑은 전혀 안 맞던 옷들, 다들 옷장에 한두 벌씩은 잠들어 있겠죠. 돈도 아깝고 실패 같지만 사실 그 수많은 시행착오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한테 진짜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내 취향이 무엇인지 말이죠. 여러분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건 그만큼 나만의 단단한 안목을 길러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저 탁월한 안목을 가진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선택에서 주파수를 맞추고 계신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는 WBS 원음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입니다. 역시 다들 안목이 보통이 아니십니다. 자, 유진아의 노래입니다. 오하네님, 박상철 시작이

가사로 만든 얘기 윤신혜의 인생이란.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길이다. 돌아보면은 욕심 때문에

힘들었던 날도 많았고 또 세월이 주는 하나의 선물도 있었다. 더 가지려고 했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고 남보다 앞서가려 했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는다. 정작 소중한 것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평범한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하나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게 된다. 인생은 결국 혼자가 걷는 길 같지만 사실은 함께 걷는 길이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면 진흙길도 꽃길이 되고 힘든 세월도 추억이 된다. 그래서 희망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속에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은 참 신기하다. 눈물도 있었고 외로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이 비롯 진흙길이라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일 것이다.

자, 서울 경기로에서는 FM 89.7, 부산 경남에서는 FM 104.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WBS 원음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입니다. 자, 신성의 노래 얼큰한 당신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대산 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3: 대종사 영광에서 변산 복내 정사로 돌아오셔서 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산에서 배를 타고 이곳에 올 때 바닷물을 보니 깊고 넓은지라. 그 물을 낱낱이 되어 보았으며 고기 수도 낱낱이 세어 보았노니 그대도 혹 그 수를 알겠는가?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Ladies and gentlemen, here is 4 tons of raw techno power.

자, 오늘도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인순이의 밤이면 밤마다. 예, 잘 들으셨죠? 자, 오늘 또 가요가요 달려가요 금요일 함께합니다. 신나게 달려봅시다. 최영철 사랑이 뭐길래.

신나 신나 신나 신나게 전해드리는 노래 가요가요 달려가요 신나는 트로트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듣고 계십니다.

요즘에 뭔가 댄스곡으로 또 트로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또 바쁘게 활동하는 가수 성민 별빛 아래

0: WBS FM
1: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5: 자, 금요일에 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전화통신, 가요전화통신호는 전주로 가겠습니다. 자, 전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고경가수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6: 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6: 네.
5: 저 오늘은 지금 어디세요?
6: 아, 지금 전주 집에 있습니다.
5: 아, 집에 어디 안 네. 나가시고 이제 예, 오후에 나가실 계획이시군요.
6: 네.
5: 네. 금요일 밤에는 뭔가 바쁜 시간인데 금요일 밤에 네. 약속들이 또 많이 있겠죠. 네.
6: 예. 제가 밤에 오늘 저기 봉사 버스킹이 있어서.
5: 아, 네네네. 네, 예. 아, 그렇군요. 또 네. 많이 오시라고 또 얘기하시면 되죠, 뭐. 네.
6: 네.
5: 그러면 그 전주는 가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6: 아, 전주 하면은 뭐 아주 대표적인 게 이제 한옥마을이 있죠.
5: 그렇죠. 네.
6: 그 풍남동 일대 그 한 700여 채 되는 그 한옥마을이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것도 제일 도심에 있는
5: 네.
6: 한옥마을이 있고요.
5: 네.
6: 그리고 이제 뭐 또 보시자면 한옥마을 맞은편에 보면은 그 태조 이성계 어진을 모시는 경기전.
5: 네네네네.
6: 국무영이 예. 드라마, 영화도 많이 촬영.
5: 많이 촬영했죠.
6: 예, 네. 했던 것이고. 또 보면은, 전동성당이라고 있죠. 네. 한옥마을 주변에.
5: 그 골목 쪽으로 이렇게 쫙 네. 코스가 예, 되는군요.
6: 네. 그렇죠. 코스가 이렇게 이어져서 전동성당도 또.
5: 영화를 많이 찍었죠. 네.
6: 예, 최초에 또. 그, 뭐야, 로마네스크 양식인가? 뭐 이런 네, 양식으로 네. 해서 참 아름답게 지은.
5: 네.
6: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덕진구 우화동 쪽에 가면은 그 한옥 레일 바이크.
5: 네네네.
6: 네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한옥마을 위쪽에 보면은 그 자만 벽화마을이라고 있어요.
5: 네네.
6: 예, 그럼 그 언덕 위인데 그 벽화마을 골목 산책하면서 또 한옥마을 전경을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는.
5: 아,
6: 예.
5: 그쪽이 이제 그 올라가는 한병루 쪽 올라가는 길인가요?
6: 그렇죠.
5: 네.
6: 예.
5: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전주 가면은 뭐 네. 볼거리도 있지만 음식을 네. 또 맛있다라고 해서
6: 예.
5: 음식 여행 가시는 분도 많죠.
6: 네. 그래서 뭐 음식 같은 건 저 이제 주로 이제 전주 하면은 콩나물 국밥.
5: 네네.
6: 네, 제일 네, 유명하고 그다음에 그 피순대.
5: 네네네.
6: 네, 이것도 유명하고.
5: 그렇군요. 비빔밥이 뭐, 또 물론
6: 예,
5: 유명할 거고.
6: 유명하고. 네. 네.
5: 그래요. 이제 뭐 그 유명한 곳에서 노래를 부르시는 네. 것이 이제 그 뭐 길에서도 부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네. 부르시는 거예요?
6: 이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데뷔한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네. 뭐 이렇게 인지도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리는 쪽에 중점을 둬서 네, 이제 버스킹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한옥마을 쪽에서
5: 네.
6: 예, 버스킹을 좀 주로 하고 있죠.
5: 그 어떻게 해서 노래를 하시게 된 거예요?
6: 아, 제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좀 노래 부르는 거를 좀 좋아했었는데
5: 네.
6: 예, 직장 생활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또 네. 그런 기회가 없었고, 또, 그다가 이제 제가 24년도 말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서,
5: 네네.
6: 예, 그, 아마추어 이제 밴드 활동도 이제 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면서 아무래도 아, 내 노래를 한번 가지고 부르고 싶다.
5: 네네.
6: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5년 2월 달에
5: 네, 음반 내셨군요.
6: 예, 예, 그 조윤섭 작사 작곡의 네. 천리 만리향과 이제 커피 한 잔이란 네. 곡으로 이제 싱글 앨범을 발표를 하고 데뷔를 했습니다.
5: 네, 만만치가 않죠.
6: 네.
5: 네,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은 기대를 예. 할 거고
6: 네.
5: 어, 노래를 하면은 뭐 유명 가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6: 네.
5: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왜 텔레비전 안 나와 라디오 왜 안 나와 뭐
6: 네, 그렇죠.
5: 그런 얘기는 많을 때마다 나는 내가 그 인생에 대해서 제2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즐겨보려고 만든 건데
6: 네.
5: 너무나 많은 기대감이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6: 네, 그렇죠. 네.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뭐 TV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고 하는데
5: 네.
6: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가기도 하죠. 한데
5: 그렇죠. 네.
6: 예.
5: 근데 즐기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6: 네, 예.
5: 노래를 이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이게 대중 가수들은 그 일반인들이 불러줘야 대중 가요가 되거든요.
6: 그렇죠.
5: 그 내가 부르는 거는 내 노래일 뿐이고.
6: 네.
5: 그래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내 노래를 내놓고.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6: 네.
5: 많은 분들이 불러줄 수 있는 노래로 내놓았으니까 그분들이 네. 열심히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히트곡이 되면 아, 내 곡이야 라고 하시면
6: 네.
5: 또 되고요. 또 그 뭐
6: 네.
5: 그 전주에서 활동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그쪽 지역도 행사들도 많고
6: 네.
5: 그러면 이제 고경 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6: 네. 앞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시겠죠.
5: 네. 지금 팬분들은 몇 분이라 되세요?
6: 네.
5: 팬들.
6: 아, 저희가 이제 유튜브 쪽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뭐 한 유튜브 쪽에서 이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한 뭐 한 천, 한 4,500 분
5: 네.
6: 정도. 예.
5: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방송 활동 네. 하는 거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러튜브라고 하는 게 생겨서
6: 네.
5: 그 활동의 범위가 이제 참 많이 좋아졌죠.
6: 그렇죠.
5: 내 노래를 들어줄 수 있는 분들이
6: 네.
5: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6: 그렇죠.
5: 또 너튜브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자, 박주희의 노래 듣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 계셨어요. 소문 좀 내주세요. 강문경의 노래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눈 뜨고 있는 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전우재 인생은 본전이지요. 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평소보다 10 내지 15% 정도의 엔진 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차나 화물을 많이 실은 화물차의 경우 차의 가속력이 떨어지고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잊고 운전하다 곤란을 겪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충분히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을 넘어나왔지만 순간적인 가속이 붙지 않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면 충돌의 위험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평소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정산 종사 새해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새해 벽두에 각자가 경을 읽으며 액을 풀고 소리를 내어 경을 읽을 뿐 아니라 묵묵한 가운데 마음으로 읽는 경으로 액을 풀기도 하고 우리의 경전들을 숙독하고 실행하는 동시에 현실 세상에 나타나 있는 실지의 경전들을 잘 읽고 활용한다면 자신의 모든 재액을 능히 보낼 수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의 행복이 오게 할 수 있으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극하면 변하는 것이 천지의 이치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단체나 국가나 모두 그 왕성할 때를 조심하여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1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정사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조견은 결국 비단 행세를 못하나니 외식에 힘쓰지 말고 오직 시를 기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3: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에게 세 가지 스승이 있나니 말로나 글로나 행동으로써 나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 스승과 눈앞에 벌려 있는 무언의 실제로서 나를 깨우쳐 주는 우주 스승과 스스로 자기를 일깨워 주는 양심 스승이라. 사람이 큰 도를 이루고자 하면 이 세 가지 스승의 지도를 다 잘 받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53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요즘 세상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그야말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각과 글을 대신하고 로봇이 정교한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입니다.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인간이 흘리는 땀의 가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된 이 스포츠 축제에 가슴이 뛰는 거 아닐까요?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축구장 위에 인공지능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정직한 두 발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땀방울만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승자도 패자도 서로의 젖은 유니폼을 안아주며 눈물 흘릴 때 우린 인간이 결코, 기술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저 땀방울이야말로 살아있음의 증거구나 하고 말이죠. 게다가 이 축제가 열리는 한 달여 동안만큼은 전 세계가 총칼을 내려놓고 하나의 둥근 공을 바라보게 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달라도 공 하나로 온 지구촌이 함께 울고 웃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모나고 거칠어진 지구촌을 다시 둥글게 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진 위대한 힘이자 세계 평화의 첫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저 둥그런 축구공처럼 둥글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월드컵 축제를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0: 버즈의 Let Go Together 들으셨습니다. 오늘 조별 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체코를 2-1로 꺾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오늘 월드컵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을 보면서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에 인간의 정직한 두 발과 땀이 만들어내는 승부를 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 월드컵 기간 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모나고 거칠어진 지구촌이 총칼을 내려놓고 공 하나를 바라보며 울고 웃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 하나로 경쟁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합을 다지면서 하나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종교계의 은혜로운 소식들을 전해드리면서 또 각 종교의 음악도 함께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바삭해.
3: 맛있는 60개 치킨.
2: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3: 맛있는 60개 치킨.
2: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3: 맛있는 60개 치킨.
1: 크크크.
2: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사람마다 다 자신만의 정의를 외치고 있다.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정의를 말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은 어때야 할지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는 못한 것 같다. 모두가 정의를 말하고 외치지만 각자가 외치는 정의가 다른 걸까?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혹은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뜻한다. 수많은 정의들 중 무엇이 진짜 정의일까?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세상에서 무엇이 진짜 정의인지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정의란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대종경 교의품에는 사람보다 돈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정의가 상한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나 염치보다 오직 돈을 중하게 여겨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니라. 유교의 공자님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정의는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 도의에서 벗어나는 것. 둘째, 학문을 게을리하는 것. 셋째, 정의를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 넷째, 착하지 않음을 고치지 못하는 것. 이 네 가지를 항상 두려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즉각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불교 경전 법구경에는 착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으며 모든 착한 일을 받들어 실천하고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그리스도교 경전 성경 미가에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아,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한결같이 사랑을 즐겨 행하는 일, 조심스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종경 수행품에는 정의는 죽기로서 행하라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에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아 나가야 할 것이니라. 네, 정의란 무엇일까? 어느 정도 답을 얻으셨나요? 모두가 정의를 외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강자보다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일이 정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만곡부 음악으로 피아노 스케치의 시간의 흐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퀴즈를 드리고 있는데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자, 이건 역시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또 퀴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구촌 최대의 축제로 전 세계인이 공을 차며 경쟁하는 축구 대회입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전 세계는 제세계 1차 대전에 참상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국가 간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대회의 초대 회장인 줄 리메는 총칼이 아니라 공을 차면서 전쟁이 아니라 스포츠로 경쟁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역사는 실제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자, 공을 차면서 전 세계인이 하나 되는 이 지구촌 축제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올림픽, 2번 월드컵.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또 추억, 사연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매주 금요일 코너입니다.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러한 종교들이 있기에 우리에겐 다양한 지혜가 있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한 주간 은혜로운 종교계 소식들을 각 종교의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천주교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현지 시간 11일 이주민과 난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주요 관문인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를 찾아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들고 사회 통합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스페인을 방문하고 있는 교황은 이날 카나리아 제도 그란 카나리아의 아르기네긴 항구를 찾아 바다에서 사망한 이주민들을 위해 헌화하고 기도했으며 이주민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 및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가까운 군도로 대서양을 건너 유럽 이주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2024년 바다를 건너온 이주민은 5만 명에 육박했고 지난해에는 약간 줄었는데요. 뗏목 같은 배로 바다를 건너다 다수가 목숨을 잃었고 도착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려다 사망한 사람은 약 1,900여 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날 연설에서 지중해와 대서양이 이름 없는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 익숙해진 유럽은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 진지한 이주민 사회 통합, 밀입국 조직 차단을 위한 노력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이주민들을 향해 여러분은 단순한 숫자나 문서가 아니라 가족과 집을 두고 떠난 사람들이며 누구도 경멸할 권리가 없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엔 여권이 없으며 국경을 넘는다고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이 바다에는 괴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절망에서 이익을 취하는 마피아, 여성과 어린이를 노예화하는 인신매매범, 무관심으로 빈자들이 착취나 망각에 먹히도록 버려두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스페인 방문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테네리페로 이동해 난민 수용센터에서 이주민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교황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인간의 존엄성에는 여권이 없다. 국경을 넘어도 그 존엄성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면 내전이나 기후 위기로 살아갈 터전을 잃고 이주를 하는 이주민이나 난민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주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거나 강도범들을 만나서 노예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국제사회가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천주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이삭 죽기입니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아이.

네, 다음은 종교 간 화합 소식입니다. 충남 공주시가 어제 종교 간 평화와 상생의 가치를 다지고 지역의 풍부한 종교 문화유산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주 이음길 조성사업을 마치고 일반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공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평화문화프로그램 시범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24년 9월부터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공주 이음길은 단순한 탐방로를 넘어 백제시대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대통사지부터 천주교 순교성지인 황세바위 순교성지, 개신교 전파의 거점이 됐던 공주제일교회까지 왕도심 곳곳에 숨쉬는 복합종교 역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엮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서로 다른 신앙이 한 도시 안에서 어떻게 공존하며 포용의 역사를 써내려갔는지 직접 걸으며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공주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포용의 도시라며 이번에 문을 연 공주 이음길이 종교와 세대를 넘어 모두가 소통하고 화합하는 평화의 이정표이자 기존 세계의 왕도심 걷기 코스에 더해 왕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에 걸쳐 여러 종교들이 공존해온 역사를 자랑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종교 간 갈등과 대립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은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러운데요. 이런 종교 문화 유적 코스는 지역마다 다 있을 텐데요. 공주를 비롯해서 앞으로 지역사회가 이런 종교 간 평화와 공존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문화 탐방 코스를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불교 창작성 강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투스 사중창입니다. 한마음으로 우리 모두

네, 다음은 불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역단이 지난 수요일 서울 종로구 조계종 총몰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가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족 보듬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템플스테이 등 가족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협약은 이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에서든 따로 의사 표시가 없다면 1년씩 연장됩니다. 실종 아동 가족과 아동 학대 사례 관리 대상 가족이 템플스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 사례 관리란 학대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가족을 위한 상담 치료와 교육을 뜻합니다. 해당 가족들은 1박 2일간 사찰해서 전통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 내 재학대를 막기 위한 사례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과 이제는 고령이 된 실종 아동의 부모님을 모시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풀어드리고자 하반기부터 템플스테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23년 노숙인 시설 종사자, 2025년에는 발달장애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체험을 지원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통문화 기반의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의 기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정부의 세심한 복지 행정과 종단의 따뜻한 자비 실천의 노력이 하나가 돼서 국민들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를 복지부와 우리 조계종이 함께 마련을 해준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고 상처를 치유하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일이 또 종교의 마땅한 역할이겠죠.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찬불동요입니다. 산사의 하루.

네, 다음은 원불교 소식도 한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불교가 자체 개발한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아 생명가치 인식 개선과 생명지킴이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원불교 교정원 문화사회부는 지난 월요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표한 2026년 제1차 자살예방교육 승인심사 결과 원불교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다시 살림의 두 개 과정 모두 승인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비 승인을 획득한 다시 살림 프로그램은 향후 1년간 현장 적용을 거쳐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프로그램은 일반 대중과 원불교 교도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가치를 일깨우는 인식 개선 교육과 주변의 자살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게이트키퍼를 양성하는 생명지킴이 교육의 두 가지로 구성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생명을 부처로 섬기는 원불교의 처처불상 사상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마음 공부를 현대 심리학적 자살 예방 프로토콜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에는 한국인의 우울 척도를 활용한 실무 마음 건강 체크 기법 등을 포함해 교육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법안을 시행 중이며 각 기관은 공식 승인된 프로그램만을 이수해야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개신교계 라이프호프와 천주교의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등이 공식 승인을 받아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원불교 다시 살림의 합류로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매

0: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돌려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원불교의 교법을 바탕으로 이 만들어진 이 다시 살림 이 교육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웃 종교가 있어 좋다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로베시티가 부른 어두운 길 혼자 거닐 듯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1: 날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0: 저리 둥근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엔 우리 생활 속에 녹아있는 종교 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월드컵에 대해 알려주세요입니다.

네, 오늘은 공 하나로 인류가 하나 되는 월드컵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국가 간 갈등과 불신이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월드컵 초대 회장인 줄 리멘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총칼이 아니라 공을 차며 전쟁이 아닌 스포츠로 경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월드컵의 역사는 실제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코트디부아르의 축구 영웅 드록바의 호소인데요. 당시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지고 있던 코트디부아르가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날 드로그바를 비롯한 선수들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단 일주일만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자고 호소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은 실제로 5년간 이어지던 내전을 멈추는 기적 같은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종과 이념, 체제의 장벽을 허무는 데에도 월드컵은 큰 기여를 하는데요. 냉전 시대에도 국경을 넘어 한자리에 모이게 만들었고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과거의 역사적 앙금을 넘어 상생과 소통의 장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월드컵은 현대사회의 가장 거대한 초교파적 예배이자 화합의 의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교리와 신념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월드컵 기간만큼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등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선수와 관중들이 축구라는 하나의 규칙 아래 모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은 각자의 종교적 방식으로 기도를 올리거나 세레머니를 하지만 상대의 신앙을 존중하며 정정당당하게 악수를 청합니다.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사랑과 평화 그리고 인류에겠지요. 월드컵은 전 세계인이 인종과 종교라는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서로를 적이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낯선 사람의 승리에 함께 환호하고 패배의 눈물에 함께 슬퍼하는 모습은 종교가 지향하는 이웃사랑과 하나됨의 가치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죠. 결국 월드컵은 단순히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결국 인류라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주는 평화와 화합의 성전인 것입니다. 네, 오늘은 월드컵이 가진 평화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마 우리 둥둥 가족분들은 월드컵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뒷번호 0001 쓰시는 분 매일매일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잘 듣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번 대회부터 42개 팀이 참가하고 45일 동안 진행됩니다 라고 또 문자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0903 쓰시는 분도 정답 월드컵 맞춰주셨고요. 취님 정답은 2번입니다. 월드컵 시작이 매우 좋았습니다 하셨고 황영섭님도 월드컵 맞춰주셨고 8279 쓰시는 분도 정답 고맙습니다. 1397 쓰시는 분 정답은 월드컵입니다. 월드컵의 유래에 대해 들으니 흥미롭네요. 총칼 대신 스포츠로 멋집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9590 쓰시는 분 정답 월드컵입니다. 2002년의 붉은 악마의 물결과 꿈은 이루어진다에 어렸던 제 마음도 부풀었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2002년 월드컵 때 어린 또 나이셨군요. 저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그 하나됨, 이 붉은 물결로 하나됨,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응원했던 그 뜨거운 어떤 열정, 아, 정말 그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이 월드컵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55 쓰시는 분 퇴근길에 문제 듣고 보냅니다. 정답은 이번 월드컵입니다 하시면서 아름다운 강산 이선희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오필슨 코리아도 듣고 싶어요 보내주셨네요. 자, 2309 쓰시는 분 정답은 월드컵입니다 하셨고요. 자, 그리고 선정희 님도
정의에 대한 여러 종교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리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정의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돈을 우선시하면 불행이 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나쁜 거에 욕심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 힘든 일이 찾아온다고 해도 내가 살아있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선택해서 살아가다 보면 정의로운 삶이 따라오리라 믿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예, 아주 귀한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월드컵을 함께하는 그 마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좋지만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 세계 각국이 정말 인종과 또 어떤 피부색과 어떤 종교 또 삶의 어떤 방식, 문화가 다 다르지만 이 공 하나에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느끼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한 지혜자 요쭙기를 견성을 하면 어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 만물의 본래 이치를 알게 되고 목수가 잣대와 목줄을 얻은 것 같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2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일이죠. 젊었을 때는 뭐 꽤나 먼 거리도 아주 씩씩하게 잘 걸어 다녔지만 이제는 반대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여기저기 아프다가 아우성을 치네요. 물론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면 좀 나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막상 실천에 옮기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가 먼저 떠오릅니다. 어쩌죠? 하지만요, 하루에 4분입니다. 딱 4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건강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관절이 좋아야지만 잘 출 수 있는 춤입니다. 트위스트. 이금입니다. 그대와 트위스트를.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상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금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걷기 힘들어지다 보니까 걷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디 바깥에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겁이 납니다. 또 힘들다는 이유로 집 안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몸은 더 굳어지고 악순환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더도 덜도 말고 하루에 딱 4분만 투자하시라. 그러면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약을 파는 그런 약장수 아닙니다. 예, 이게 효과나 효능을 알 수 없는 약을 막 선전해 갖고 파는 그런 분들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 아름다운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운동하는 방법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운동이냐 하면요. 팔 굽혀펴기, 그리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탄력밴드 당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 오르기, 이렇게 네 가지 운동입니다. 요걸요 각각 짧게 30초씩만 하고 30초 쉬고 요렇게 네 번만 하시면 됩니다. 딱 4분이 되겠죠? 아, 근데 진짜 짧고 간단하네요. 이렇게 하루 4분만 운동을 하셔도 운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도 많게는 건강상의 수십 배나 되는 차이가 난다고 해요. 얘기가 나온 김에 아름다운 인생 들으시는 저녁 시간에 한 번씩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지금부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팔굽혀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탄력밴드 당기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이렇게요. 예. 여러분이 운동하시는 동안 아름다운 인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좋은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 곁에서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십시오. 더군다나 오늘은 태극전사들의 그 승전보로 인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던 그런 하루잖아요. 지금 문자창에도 우리 태극전사 축구선수들의 승전보 이야기를 많이 거론해주고 계시는데 축구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하루 있었던 일과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추억의 노래와 또 그리운 그 무언가를 떠올리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담아주시고요. 3부하고 4부에서는 리퀘스트 뮤직,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오픈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오늘은 나눌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면서 저는 원방현이 부르는 정열의 만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오늘 있었던 월드컵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멋진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에 이 체코에게 먼저 선제골을 내줬을 때는 정말 아찔했었는데요. 바로 그 뒤로 황인범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했고요. 이어서 또 오현규 선수가 역전골까지 성공하면서 월드컵 첫 경기를 16년 만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체코전에서 승점 3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32강 진출에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 대회는 48개국으로 규모가 커진 관계로 최악의 경우에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져서 1승 2패가 되더라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우리 시각으로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국 멕시코와 A조 조별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토요일인 내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와 반대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교통경찰 215명을 배치하고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서울 퀴어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부터 종각과 을지로 입구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4시 반부터 퇴계로와 을지로 일대를 행진하고 남대문로 근처에서 마무리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퀴어 축제 반대 단체들은요, 오후 1시부터 서울시 의회와 숭례문 사이 구간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 반부터 서서문로 일대를 행진한 뒤 세종대로 근처에서 마무리 집회를 엽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세종대로와 남대문로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면서 가급적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엔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주말과 휴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제법 많이 올랐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서 날이 많이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전주 16도, 부산은 19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1도, 광주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치솟는 등 평년 수준을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이처럼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계속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인 모레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그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리타 김의 슬픔의 계절. 슬픔의 계절은 탱고 리듬이고요. 강소희가 부른 세월도 날 속이고, 요건 룸바와 차차차 이런 리듬입니다. 아무래도 이 더운 지방에서는 이제 리듬이 많이 발달을 하고요. 예, 앞서 또 만보하고 트위스트도 들었잖아요. 오늘 건강 얘기하면서 이 춤추기 좋은 리듬의 예, 곡들을 좀 들려드렸는데요. 또 추운 지방에서는 문학과 예술이 좀 발달하고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춤을 배우시는 것도 그렇게 좋대요. 예, 이게 예전에는 춤추면 뭔가 좀 우리 일상에서 좀 일탈을 하거나 예,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정말 스포츠 댄스나 이런 거 하면 정말 건강해지고 예,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시더라고요. 아름다운 인생 청취자 여러분들과 오늘 이야기 나눌 일이 많습니다. 먼저 축구 승리해가지고 승리한 그 기쁨을 지금 문자로 담아주세요. 전주 현동수님이 오늘 날씨는 더웠어도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국가대표님의 승리 소식에 기쁨을 줍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셨고요. 마이구노스님도 생방을 축하하듯이 대한민국이 체코를 2-1로 이겼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감동이 새롭게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아름다운 인생도 파이팅. 아, 파이팅 좋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2002년 정말 대단했죠. 지금 보내주신 이야기는 저희가 또 뒤에 계속해서 소개할 테니까 노래부터 좀 들으면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리면서 일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건님이 청해주신 배호의 조용한 이별, 그리고 대구 최영환님의 신청곡까지 이어집니다. 진송남의 역에선 가로등 전해드리죠.

가슴저 여도 헤어지는

생각지 말자. 뜨거운 이 눈물이 마를 때까지.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설하여 주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1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장하다 우리 태국 전사들 응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역전의 명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오늘은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들으면서 태국 전사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성국동 배용준님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신나게 들었습니다. 패티김의 서울의 창가 같이 듣고 부르면서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이 노래 들으니까 2002년 서울 월드컵 때 시청 앞에서 진짜 막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각 지역마다도 다 야외 응원들 많이 했었죠. 그때 감동과 흥분, 즐거움, 엔돌핀 막 쏟아지던 그 저녁 시간이 막 생각이 나네요. 엊그제일 같은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사연과 신청곡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그 4분 동안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아주 간편하고 간단한 운동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0초 운동을 하시고 30초 휴식을 하시면 되는 건데, 먼저 팔굽혀펴기, 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또 탄력밴드 당기기, 요거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탄력밴드라는 게 뭐냐면, 왜 예전에 자전거 타이어 안에 그 고무주부라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둥그런 거. 그걸 갖고 예전에 팔굽혀펴기나 뭐 이런 운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이제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렇게 저 인터넷 쇼핑이나 뭐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늘고 고무로 되어 있는 탄력 있는 밴드예요. 그거 어르신들이니까 너무 강도가 센 거 말고, 탄력 센 거 말고 좀 유연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구입하시면 가격도 별로 안 비싸거든요. 굉장히 그 근육을 강화시키고 관절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는 꼭 밖에 나가서 계단을 오르내려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얕은 나무 상자 같은 거 집에 있으시면 그거 이렇게 놓고 방바닥에 거기 올랐다 내렸다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그렇게 좋다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대구 북구의 윤형규님은 발을 비비고 손뼉도 치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만의 건강법을 또 주셨고요. 그리고 들꽃님께서는 벌써 하고 계신데요. 와, 저는 발 뒤꿈치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 강화 운동, 걷기 운동, 팔굽혀펴기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0살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 건강하게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 건강 문자를 주셨는데, 안영화님, 예, 걷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네요.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모든 기능에 저하가 되는데, 그걸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젊었을 땐 너무 빨리 걸었기 때문에 천천히 걷고요. 너무 시끄러운 것들과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골라 들으라고 귀도 살짝 어두워지고, 눈도 그렇고 그렇대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문자들 많이 주셨는데, 노래 좀 전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야기 나누고도록 하겠습니다. 도미의 사랑의 메아리를 청해 주신 우리 부평의 말구노스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거기 나오는 윤택 씨가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안아주고 표현하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리움으로만 만나게 되는 날이 오니까요. 이렇게 글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택 씨를 참 좋아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진심이 묻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저는 많이 그분의 행동이나 하는 일들을 봤기 때문에 도미의 사랑의 메일. 그리고 부산 방현재님 사인과 신청곡 이어집니다. 월드컵 개막식 축가 중 한국 가사가 잠시 등장하네요.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그래서 오늘은 김상범의 오뚜기 인생을 신청합니다. 코리아 화이팅!

즐겁고 아주 흥겹네요. 오뚜기 인생, 넘어졌다가도 다시 반드시 일어나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할 때마다 오뚜기를 바라봐라는 그런 내용이죠. 노래도 흥겹고 또 깊은 뜻도 들어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오뚜기 인생 같이 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가장 어린 우리 아름다운 인생 애청자시죠. 박시우 군 들어왔어요. 만화책 보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엄마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셨어요. 하면서 아저씨 주말에 맛있는 김치찌개 드세요. 아 기억하고 있었네요. 우리 시우 군이 제가 김치찌개 좋아한다고 얘기했더니 우리 시우 군은 돼지국밥을 좋아하잖아요. 저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랑 밥 먹었어요. 진짜 좋아하죠, 그죠? 네,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시우 군. 어머님이 방송 듣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셨대요. 글쎄, 잘하셨습니다. 부산의 은하수님도 운동하신다고. 예, 오늘 부산 날씨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쾌청하고요. 축구도 이겨서 기분도 좋고 시민공원 한 바퀴 휙 돌고 국밥 먹고 딱 들어오는데 진행자님이 운동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 싱크대 잡고 의자 잡고 하겠습니다. 하, 정말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아주 예쁘고 착한 우리 어린 학생들 같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참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운동 열심히들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오래오래 좋은 거 많이 보시고 좋은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서울 개인택시 왕장군님이 청해 주신 노래와 또 김영구님이 청해 주신 노래가 이어집니다. 왕장군님은 최한순의 흰구름을 청해 주셨고요. 관악구 성현동의 김영구님은 옛가요 좋은 노래 잘 듣고 계신데요. 문주란의 돌지 않는 풍차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정신이 깜빡깜빡하는 것은 지난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간직하여 편안함을 가지라는 것이랍니다. 우리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입시다. 서울 중랑구 임혜자님의 현문이십니다. 현문, 현명한 말씀. 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2부가 마무리가 됩니다. 와, 시간 너무 빨리 가죠. 잠시 후 3부에서는 DJ 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다방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다방,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꾸며져요. 기다리겠습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리퀘스트 뮤직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부산에 살고 계시는 김창성님께서 구름나그네를 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유석의 구름나그네를 원래 이게 원곡자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오늘은 원곡으로 한번 이 노래를 들어볼까 해서 선곡을 했어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습니다. 고은봉의 선창.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노래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 변산에 살고 계신 민호님께서 청해 주셨고요. 아내와 아이를 태우고 김제 모악산 추모공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글을 주시고요. 그립대요. 먼저 가신 어르신들이 그립다고 하시면서 이 시간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민호님 청해 주신 노래 같이 들었습니다. 3부에서 여러분들 신청곡이 꾸며지는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DJ 은과 함께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리퀘스트 뮤직 사연과 신청곡으로 여러분들과 3부 그리고 이어지는 4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분 5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리퀘스트 뮤직으로 꾸며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 DJ 은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의 과거는 흘러갔다. 대구 테이블에 계신 우리 종탁님 속상하시대요. 요새 하루하루가 남들은 그냥 주식이 뭐 대박났다고 야단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상하게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될까요? 제가 줄을 서면 옆에 줄은 쫙쫙 빠지는데 저는 안 되고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동차에서 자동차도 차선이 막혀가지고 글로 싹 끼어들기를 하면은 있었던 차선이 잘 빠지고 잘 저 내일은 희망이 좀 되시기를 저는 응원 드리겠습니다. 종탁님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군산에 미아님 오셨어요. 아 미아님께서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 댄스 배우면 좋다고 스포츠 댄스 라인 댄스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아님께서 오늘은 태극 전사들의 승리 온 국민이 행복하셨을 겁니다. 애청자분들도 하실 수만 있으면요 주민센터에 등록하시면 65세 이상은 누구나 무료로 취미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라인댄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운동도 많이 되고 재밌고요. 제가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애청방송이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그 우리 군산 미아님은 라인댄스 하고 계시고요. 작년에 거기 그 라인댄스 때에도 그 동료분들과 같이 출전도 하시고 하셨었어요. 사진도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갖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일들 하시면 재미도 있고 즐겁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관심점을 같이 갖게 되니까 훨씬 즐겁게 또 취미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북구에 살고 계신 우리 윤형준님께서 정훈이의 그 사람 바보야 청해 주셨고요. 우리 나주에 살고 계신 이기흥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어제 이기홍님이요 이렇게 저 병환을 앓고 계시다가 이제 회복 중이신 아내를 위해서 사연을 주셨는데 어제 소개해 주신 방송을 녹음했어요. 동훈님 우리 집사람한테 전송을 해주었더니 녹음한 소리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정감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아내의 손영애가 좋아하는 방주연의 노래를 한 신청합니다. 꽃과 나비를 청해 주셨어요. 정훈이의 그 사람 바보야 그리고 우리 아내분 지금 회복 중이시라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얼른 쾌차하시고요. 네. 남편의 사랑이 담겨진 신청곡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주연의 꽃과 나비입니다.

지지직거리는 LP 잡음이 조금 섞여 들어갔죠. 그마저도 정겨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인천 테이블 왕 애청자님 오셨어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광적이고 뜨거운 감동의 날이었습니다. 월드컵 첫 경기 2-1 역전승. 아, 너무 멋졌어요. 진행자님도 축구 보셨나요? 멕시코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아, 네, 봤죠, 물론요. 그리고 월드컵 주제가를 우리나라 가수가 세계적인 성악가와 함께 불렀다고 하던데 그 가수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질문도 덧붙여 주셨는데요. 이재라는 젊은 가수죠. 그 아주 전 세계적인 흥행을 한 K-POP 데몬 헌터스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렀고요. 그리고 같이 부른 성악가는 안젤리아 보첼리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아, 좋은 소식과 멋진 글. 파이팅한 글 주셔서 감사하고요. 멕시코전에서도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치지 말고 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테이블에 우리 서풍구님 윤한기의 장밋빛 스카프 청해 주셨고요. 부산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하수님 금강은의 긴 세월 청해 주셨어요.

빨간 장미가 넝쿨째 필 무렵 담장 넘어 이름을 불러주던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부산 개나리님께서 딱 이맘때네요. 누구야 놀자, 나리야 놀자, 동우라 놀자. 그런 추억과 또 그 시절에 그리웠던 노래들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인생 3부와 4부, 이제 4부 잠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부도 마무리 질 텐데요. 리퀘스트로 꾸며지는 아름다운 인생 음악다방입니다. 끝곡은요, 광주에 살고 계신 우리 뒷번호 9519 자신을 광주 애청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늘 성함도 좀 알고 싶습니다. 듣고 계시면 다음번에 성함 한번 꼭 주시기 바랍니다. 3부 끝곡입니다. 조미미예요. 구룡포 사랑.

WBS 원인 방송입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평소 인사할 때에 육신의 안녕만 묻지 말고 마음 공부 잘 하자고 인사하라. 이것이 수도인의 참 인사가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분편 15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아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0.
2: 어?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오늘도 라디오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으니 옛 노래 음악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그런 기분이네요. 월드컵 첫 경기 승리로 기쁨을 더하고 땡튜브 서해방송 5,001명 구독자 달성으로 기쁨을 추가하니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있을까요?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신청합니다. 경기도 시흥시 한재환님. 오, 좋은 일이 막 겹경사로 있네요. 축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이 땡튜브 이거 5,000명 구독자 달성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교직으로 근무하시다 은퇴하시고 서예 선생님으로 또 이제 이 후반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시청자는 TV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서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재아님 그 채널을 한번 들어가서 구독도 하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재아님 축하드립니다. 청해주신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 전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인생 4부 시작됐고요. 아울러서 우리 부산테이블 구경옥님도 장은숙의 노래를 청해 주셨어요. 춤을 추어요. 아인을 좋아하는 애청자 번님들 그리고 리퀘스트 뮤직 은 DJ님과 함께 부산테이블 신청곡은요 하시면서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장은숙의 당신의 첫사랑으로 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옥님. 전주의 현동수님, 행복한 고민이 생기셨네요. 요즘은 새로 태어난 신생아를 안아보려면 100일에 주사를 맞아야 한대요. 저도 다음 달에 손주가 태어나는데 어제 그래서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취약하니까 미리미리 예,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좋죠. 아유. 100대라도 맞겠습니다. 네. 예쁜 손주를 안아보는데 주사가 네, 별겁니까? 불주사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잘하셨어요, 현동수님. 조금 전에 우리 서예 선생님, 우리 한재환 선생님의 사연과 신청곡 띄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찾아오신 우리 대금향기 선생님이십니다. 멀리 김해에 있는 김영규라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대금 수업. 목요일은 김해가야 국악 연주단 수업이 있어서 아이는 4부만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수업이 없어서 편안하게 집에서 잘 듣고 있답니다. 저의 신청곡은 이미자의 여로입니다. 여로가 방영될 때 저의 고향은 호롱불을 켜고 있을 때였죠.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 사시는 숙부님 댁에 놀러 갔을 때 여로라는 연속곡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가 국민학교 6학년 여름방학인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 이후로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도 전기가 들어왔죠. 참으로 산골이었습니다. 지금은 공장이 다 들어서서 옛집터 찾을 수가 없네요. 우리 대금향기님의 신청곡 이미자의 여로이고요. 들꽃님도 이미자의 영산포 아가씨 청해 주셨는데 오늘 예, 여로로 합청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자의 여로 그리고 답십리에 살고 계신 우리 김희수님이 김부자의 팔도기생 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앞서 광주 애청자입니다. 9519 쓰시는 우리 애청자님 성함도 다음에 꼭 알려주세요 말씀드렸더니 광주 남구에 사는 문영구입니다. 이렇게 답글을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문영구님. 이제 앞으로는 문영구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꽃님께서 제 취미는요,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노래 들려드리는 게 그게 꼭 그러고 싶은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래서 집에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노래 부르시면 되죠. 이렇게 하세요. 그 노래 교실 있거든요. 노래 교실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거기 좀 잘하고 마음에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주변 친구분들 중에 노래 교실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얘기해서 같이 가서 노래도 배우시고 같이 이렇게 가셔서 노래 배우시는 분들이 봉사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혼자 하시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하니까 여럿이 같이 하면 좋잖아요.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는데 그렇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하고 싶은 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손대식님께서, 인천이 아니라 과천이군요. 네, 과천 손대식입니다. 대한민국 축구가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거침없이 월드컵 8강, 아니 4강까지 진출하길 빌면서 이영일의 추억의 푸른 언덕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청해 주셨네요. 네, 진짜 그렇게만 될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튼 열심히 다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계속 이뤄나갔으면 좋겠고요. 파이팅! 이어지는 노래는 은희의 학창 시절입니다. 인천에 계신 왕 애청자님이 청해주신 노래예요.

한 주를 같이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과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즐겁게 달려왔네요. 추억의 앨범을 들여다보며 그때 그 시절 친구들을 그려봅니다. 신청곡 학창시절 너무 좋네요. 들려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인천 테이블의 왕의 청자님 사연 주셨어요. 우리 인천 도건님께서요. 우리 진행자님 주변을 환하게 밝히며 많은 애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셔서 존경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아유, 여러분들과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또 때로는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요. 네, 존경하다니요. 네, 과분하신 말씀입니다. 과분한 칭찬이십니다. 너무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 관악구 삼성동의 박은자님. 저는 오늘 알았어요. 옷장사를 하신대요. 옷장사 끝나고 버스 안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고 항상 퇴근을 하시는군요.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애 많이 쓰셨고요. 모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나훈아의 머나먼 고향을 청해 주셨거든요. 서산의 유상욱님도 나훈아의 고향역 청해 주셨는데 오늘은 머나먼 고향으로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주말과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평소보다 10 내지 15% 정도의 엔진 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차나 화물을 많이 실은 화물차의 경우 차의 가속력이 떨어지고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잊고 운전하다 곤란을 겪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충분히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을 넘어나왔지만 순간적인 가속이 붙지 않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면 충돌의 위험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평소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의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불쑥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상대는 나에게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무시를 당한 것만 같아서 날카롭게 화를 내기도 하고, 운전을 하던 중 다른 차량이 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거칠게 성질을 부리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 가만히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언가 원망이나 짜증의 불씨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만약 내 안에 그러한 분노의 씨앗이 애초에 없었다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 그토록 쉽게 불길이 타오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짓는 모든 선악의 결과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돼 시작되는 것일지, 오늘 그 근원적인 마음의 바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 양하영의 둥근 빛으로 듣고 왔습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똑같은 언행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때로는 너그럽게 받아들여지고 때로는 왜곡돼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이가 내가 평소 호감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다소 큰 과오를 범할지라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주기 마련입니다. 반면 내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의 아주 사소한 허물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크게 역정을 내곤 하죠. 이러한 차별심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우리는 평소 나의 감정이 이토록 편파적으로 흘러가는 근본적인 이유를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오늘은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세상 모든 선악을 창조해내는 근원적인 뿌리가 다름 아닌 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매 순간 요동치는 그 마음에 과연 어떤 성품의 씨앗을 심고 가꿔야 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가 64장 달보다 두렵다고, 성가 65장 천지의 크고 작은,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누군가를 처음 마주할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고작 3초라는 짧은 찰나에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섣불리 각인된 편견에 때로는 해로운 일을 선량한 사람으로 오인하기도 하고 도리어 참으로 진실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 허투루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번 그릇되게 맺힌 첫인상을 뒤바꾸기 위해서는 무려 수십 번의 지속적인 만남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처음에 어떤 바탕을 다지는지가 우리 삶에서 이토록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틀 역시 이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당초 내 마음의 뿌리가 되는 그 한 마음이 맑고 선해야만 내가 조망하는 세상도 비로소 아름답게 빛날 것이고 비로소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찬 상생의 삶을 일궈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 한번 부정적으로 오염된 마음을 다시금 청정한 선으로 돌이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래 지닌 선하디 선한 그 한 마음을 온전히 수호하는 동시에 혹여 피어난 악한 마음을 선업으로 돌려세우는 적공을 쉬지 않아야만 마땅히 나 자신이 변화하고 나아가 평화로운 낙원 세상을 건설하는 데 거룩한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내면에는 과연 어떤 성품이 둥지를 틀고 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스스로의 마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은 성에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박재환의 덕과 자비가 있는 인물이라야, 마지막으로 김희진의 부자와 형제 같은 정이라야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된다. 아무리 미운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내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공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며 상대의 처지가 온전히 이해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품성이 선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심사가 비틀려 삐딱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와 다정한 행보 하나하나까지 온통 진정성을 의심하며 곡해하게 되죠. 이렇듯 내가 품어올린 찰나의 염원 하나가 서로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며 때로는 도반의 상생으로 때로는 원망의 상극으로 인연의 줄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마음 한 조각일지라도 그것이 온 세상에 선악을 길러내는 가장 근원적인 바탕이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의 등불을 먼저 밝혀 늘 상생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의 하모니 끝곡으로 장미의 마음은 선악의 근본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율타원 김혜봉 교무의 경전 강의. 오늘은 수심결과 함께 하겠습니다.
1: 기봉왕선호대 부지하고하고 병우의왕호대 부지복약하나니 불알여지하자는 오말여지하야 이의로다. 슬플찾자죠. 슬프다. 이 분 원래는 지압이분데 지압이. 중국에서 논어에 보면 부 시작하는 글, 대범 그런 뜻으로 써요.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쓰는 글도 있고 또 어조사 같이 그 지압이란 뜻이 아니고 그냥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에도 보면 맨 앞에 글에 대범할 때 부 글 대범할 때 쓰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슬프다 하면서 이제 어조사 같이 쓴 것 같아요. 슬프다. 무엇이 슬프냐면 요제, 이제, 시대,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 이 사람은 이제 항상 말씀드렸죠. 보통 명사로 모든 사람들을, 보통 명사.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기봉왕선에도 이건 줄일기자. 네. 배고프다. 줄이다. 만날 뽕자. 만날 뽕자. 왕은 이제 임금왕이고 선은 반찬. 네. 왕선이니까 임금과 최고로 높은 맛있는 반찬이죠. 주림에 배가 대단히 고팠는데 만나서 뭘 만나냐면 반찬이 아주 좋은 음식을 만난 거예요. 반찬이 아주 좋은 음식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해요. 하구. 하구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입이, 아래 입이 없다는 말인지 무엇이, 그, 먹을 줄을 모른다는 뜻은 같은데 저희는 좀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네 가지 그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구, 하구식이 있고 네, 하구식 그리고 앙구식, 앙구식, 앙 우러를 앙 신앙할 때 우리가 그죠? 우러를 앙때 우러러보다 신앙할 때 우리가 그 다음에 방구식. 모방자, 그 다음에 유구식. 이 유자는 별이 유자인데 밧줄, 뭐 매다, 유지하다. 뭐 유지할 때 우리가 보통 쓰는데 유지할다, 무엇을 계속 유지하다 그런 것인데 밧줄이라는 뜻도 있고 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구식은 얼굴을 아래로 향하고 아래앞자, 아래로 향하고 논밭을 갈간 약초를 구해서 해먹는 음식 그런 것 같아요. 밭을 갈고 뭐 입을 얼굴을 아래로 대고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거나 그렇게 해서 얻어진 음식을 얻어진 걸로 음식을 해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반찬이 굉장히 좋잖아요. 왕선이니까. 근데 불교는 왕선이 아니잖아요. 불교는 뭐 마늘도 안 넣고 아주 기본적인 음식을 먹는 건데. 배가 고팠는데 왕선이 일반적인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났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밭을 갈고 약초를 캐서 음식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만 위해서 구해가지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먹을 줄을 모른다는 뜻인데 그럼 이제 앙구식은 얼굴을 위로 향해서 앙 우러를 봉자니까 우러를 보고 향하는 그래서 별을 보고 천문학 천문과 같은 일을 해서 음식을 하는 위로 멀리 높이 보면서 그 대가를 얻은 것으로 음식을 해 먹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는 또 앙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구식은 부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첨해가지고 먹는 것이 또 방구식이다. 유구식은 주술이나 점술, 주술이나 점술을 해가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먹는 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눈 거가 옛날에 그래서 농사 짓고 약초 캐고 해서 하는 거 이거는 위를 쳐다보고 멀리 쳐다보면서 경제 활동을 해서 먹는 것이 안구식이고 방구식은 남한테 아첨하고 높은 사람한테 예, 그렇게 해서 살살 그리고 해서 먹는 것이 방구식이고, 유구식은 주술이나 점술로, 밧줄이니까 아마 하늘을 향해서 또 그 주술을, 점술을 쳐서 먹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하구를, 이제 그 중에서 하구를 표현할 때, 이 그 반찬이 맛있는 반찬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농사 짓고 약초 캐고 그렇게 맛있는 반찬 해서 잘 했는데 그렇게 해서 먹을 줄 모르고, 그런 뜻으로 여기를 썼던 건데, 이게 중국에서 옛날에 이제 그 밥을, 이제 우리가 음식을 구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이 네 가지로 표현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구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구식. 예, 이제 우리가 보통 때 입으로 먹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먹을 줄을 모른다고 그러는데, 예, 반찬이 아주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이제 그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비유한 것은 왕선이니까 그 부처님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난 건데, 그 법을 어떻게 공부할 줄도 모르고 법을 활용할지도 모르고, 그런 뜻으로 여기 쓰신 거예요. 이게 지금 부처님 법을, 최고의 법을 만났는데, 그 법을 공부를 어떻게 하고 하면은 최고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부처님 법을 만나서 한번 듣기만 해도, 듣고 지나가기만 해도 인연이 되는데, 그 법을 받아서 전하면은, 스스로 공부를 하면, 그 칠보, 황화사와 같이 큰 그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선이, 그렇게 좋은 법을 칠보로, 칠보, 황화사에 있는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크게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만났는데, 그 법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못한다는 뜻을 기본 왕선인데 부지하구라는 말로 한 것이, 또 하나는 병우 의왕어대, 병인데, 아플 병이죠, 이거는. 병, 우는 만나루 자. 만났어요, 병을. 여기는, 여기 만날, 여기는 봉자로 썼지. 만약에 또 만날 봉이죠. 줄인 사람이 좋은 반찬을 가지고 있는 밥을 만났고, 병이 든 사람은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의왕.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도, 아니고 여기도, 여기도 음식도 최고로 왕선인데, 여기도 의사가, 의사 중에 왕의사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의사. 그러니까 불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의사예요. 최고로 좋은 음식이고. 근데 부지 복약이에요. 복약. 이게 원래,

똑같다. 어떤 것이 불법을 만났는데, 앞에서 공부할 때 불법을 만났는데 그 법을 받아서 지내는데, 그것을 맹구오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눈먼 거북이가 3천 년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바다 위에 올라왔는데, 나무 그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가지고 숨을 쉬고 다시 내려간다. 그렇게 맹구오목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이제 왕선이죠. 왕선. 왕선이고 우왕이지. 3천 년 만에 한번 올라왔는데, 그런 넓은 바다에서 어떻게 그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서 거기다 목을 넣고 숨을 쉬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목이 거기 있으니까 한참 숨을 쉴것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올라갔다 나 혼자 버틸 수가 없어. 버틸 만큼 조그만하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나무를 만나면 한참 동안 거기다가 목을 놓고 쉬면서 숨을 마음껏 쉬고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왕선, 의왕을 만난 것이 뭐냐, 불법을 만난 것이 그런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공부하고, 이렇게 수신교를 공부를 하시고 대종사님 법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보면 공부도 잘안 하기도 하지만, 법을 만나는 사람도 잘안 들어오잖아요. 또 왔다 가도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원불교를 만날 수도 없지, 만나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도로 나가기도 하고 잘 못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분들이 왕선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잔이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영생을 놓고 보면, 영생을 놓고 보면 우리도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그런 저런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불법을 만난 것이 어렵고 힘들고 귀하고 그런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금생에 만났을 때 이렇게 내가 지금 불법 만나 공부하는 게 이렇게 크고 좋은 것이 기회다,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더 크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데, 또 어느 세월이 지나서 우리도 살살살 빠져나가서 놓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로되 여지하, 여지하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지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어찌할꼬 어찌할꼬 내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내 앞으로를 어떻게 살 것이냐, 나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자꾸 자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면, 그러는 사람은 나오자에게는 나. 나는 이제 보조국사도 될수 있고, 부처님도 될수 있고, 스승님도 될수 있고, 미, 못한다. 못할 민데. 이게 부족하다는 뜻이지. 부족하다는 뜻이 여기는 못한다. 여지하. 나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건 마칠 잇자지요. 마치다. 마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몸기. 이거는 마칠 이. 이거는 뱀사. 그래서 나도 자기 스스로 내가 이를 장차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지 않으면 나도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그 자력과 타력을 겸한 거예요. 기독교는 타력 신앙인데, 불교 공부는 자타력, 대종사님께 자타력 병진이라고 하셨는데, 불교는 그 즉심시불, 자기가 내 마음이 곧 부처다고 해서 자력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장차 어떻게 할 것인고, 내가 장차 어떻게 할 것인고 하지 않으면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스승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조국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할수 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성정예로, 수상정예로, 수상문정예로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부처님 법과 같은 큰 법을 만났을 때 그것이 왕선이고 의왕이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 스스로를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면, 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불교에서 정말로 그 이해가,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보석을 그렇게 뭐그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보석으로 탑을 짓고 복을 많이 지어도, 그것이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내 마음의 부처를 만들고 공부를 하는 것에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 이해가 잘안 됐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복을 진다는 것이 그렇게 보석이 많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보석 조금만 가지고도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보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복을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무슨 부처님 복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거기 이제 말씀하시기를, 탑은 언젠가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언젠가 부서지잖아요, 탑은. 탑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부서져, 없어져. 근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린 것은, 공부를 한 것은, 그것은 아무도 달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의 기본은 내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여기서. 그러니까 불법을 만났는데 공부를 못하고, 불법을 만났는데 공부를 못한 게, 의왕을 만났는데 약을 안 먹는 것이나 하고, 음식을 잘 맞는 못 먹는 것하고 같이 비유를 하셨네요. 근데 앞에서는 불법이 듣는 한번 듣고 지나가기만 해도 인연이 돼서 큰 기연이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다 받아 가지는 것은 공이 훨씬 크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좋은 음식이나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것과 비교를 하셔서 간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38장은 여기서 끝나고 39장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차세간 유의지사는 기상을 가견이며 기공을 가험일세. 인득일사라도 탄기 희유원이와. 또 차째, 또한, 아까 설명한 또한, 세간의 이 세상 사이죠. 이 세상의 유의지사는, 유는 이렇게 우리가 보면 있는 거 아니겠어? 있다. 반대는 무는 없다. 그래서 현실에 살고 있는 것, 모습을 보이고 그런 것이 유의지사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한자다. 한계가 있다. 신은 무한자라.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있는 자리고, 한계가 없이 보이는 자리, 있는 자리 없는 모두가 있는 것이 이제 신이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유의지사, 한계가 있는 어떤 현실에 있는 일은 그 현상상, 모양상, 현상상, 현상, 그런 것이죠. 상태. 네, 상태. 그 상태나 현상을 가히 보다, 볼 견자, 가히 볼수 있어. 현상, 한계가 있는. 근데 인간은 유한 존재고, 신은 무한 존재니까, 사람이 할수 있는 일하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알아요. 홍수가 막 내려오는데, 그렇게 홍수가 오게 하고 비가 안 오게 하는 인 것을 사람은 못해. 비가 오게도 하고 비가 안 오게도 사람은 못하는데, 우주는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존재가 신이라고 우리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 무한 존재. 그래서 신의 존재를 찾는 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사람은 할수 있는 것이 없고 할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일어나는 건, 그러면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거. 비가 오는데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많이 오는데 그 오지 말게 하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이 힘을 안 돼. 또 가물어. 그럼 비가 오게 하고 싶은데 사람 힘으로 안 돼. 그럼 이걸 누가 할 거냐?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물게 하고 비를 많이 줘 홍수가 나게 하느냐? 그 존재를 우리가 볼때 신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아닌 일을 하는 것이 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할수 있는 일 한계가 있다. 또할수 있는 한계가 없는 게 신이다 보기 때문에, 유의지사는 그렇게 한계가 있는 일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그 현상으로 볼수 있는, 그 가히 볼수 있는 것이, 그거는. 그건 공적이죠. 뭔 일을, 눈에 보이는 일을 하고 나서 나타나지는 데 있는 것이 그 공이죠. 농사를 지었으면 그 곡출을 했다든지, 공부를 했으면 뭐 합격을 했다든지, 뭐 병이 났으면 그걸 나았다든지, 그런 것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 가히 경험, 이 증험, 경험. 그 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아졌다든지, 병이 들었는데 나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해지산. 인득일세라도 사람이 얻어요. 어떤 한 일을. 한 일만 얻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잘 곡출이 됐어요. 그래도 그것이 찬탄하고 탄계희유, 희유는 드물 희짠가? 바랄리, 바랄희도 돼요. 바랄, 뭘 바라다. 드물, 희유하다, 드물다는 뜻도 있어요. 희유한 일이요. 그것이 굉장히 드물게, 우리가 원하는 일이긴 하지만 가장 드물게 희유한 일이라고 찬탄을 해요. 공부를 했는데 잘해서 어디로 들어갔다든지. 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잘, 그렇게 하면 한 가지를 이루었어도 참 애썼다. 잘했다. 그 기쁘고 좋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유해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을 해도 볼 수가 있고 경험을 해서 그 볼 수 있는 일, 경험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얻었으면 얻을 득자니까 얻다. 한 가지라도 그 결과를 잘 얻었으면 그것이 얼마나 희유하고 좋은 일인가에 대한 것을 찬탄할 수가 있다. 찬탄한다.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아차 심종은 무형가관이며 무상가견이며 언어도단하고 심행처 멸고로 천마외도가 회방무문이요 석범제천이 칭찬불급이온. 네. 근데 이제 앞에서 보이는 유한적인 일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아짜죠다. 나. 이. 마음의 근본은, 마루종은 그 제일 높은 곳에 있다는 뜻인데, 그 제일 높은 것이라는 게 내 마음의 근본이라는 뜻도 되고, 무형가관이에요. 무형, 형태가 없어, 형상이. 내 마음의 근본,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 그렇게 봐도, 이것이 마루라는 게 높은 것인데, 내 마음의 근본이라고도 봐도 되고,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곳은 형상이 없어. 그래서, 가히 볼 수가 없어요. 이 볼관찰. 가히 볼 수가 없어요. 왜? 형상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유한한, 현실로 유한한 예는 볼 수가 있었는데, 형상은 마음은 볼 수가 없어. 그 상태, 상황. 이건 그 마음 자체의 근본적인 어떤 형태고, 이 형상은 현재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 상태죠. 우리가 비가 온다, 그럼 이슬이 비가 왔다. 뭐 눈이 온다 이런 거는 현재 상황이에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하게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기

0: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중생은 희로 애락에 끌려서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많이 보고 보살은 희로 애락을 초월해 마음을 쓰므로 이로 인하여 자신이나 남이나 해를 보지 아니하며 부처는 희로 애락을 노복같이 부려쓰므로 이로 인해 자신이나 남이나 이익을 많이 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디 가나 밑자리가 되어 일하라. 밑자리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요, 남들보다 힘든 일을 하는 자리지만 그것이 곧 교단의 저력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31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같이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인은 상대의 잘못까지도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포용하는 사람이요. 중인은 자기 책임을 깊이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요. 소인은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오름씨, 차오름씨, 집에 있어요?
1: 누구세요?
0: 집주인이야.
1: 오름이 없어요.
0: 없다고? 그럼 넌 누구야?

어제 안 들어왔어요.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평소보다 10 내지 15% 정도의 엔진 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차나 화물을 많이 실은 화물차의 경우 차의 가속력이 떨어지고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잊고 운전하다 곤란을 겪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충분히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을 넘어나왔지만 순간적인 가속이 붙지 않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면 충돌의 위험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평소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보이지 않을래. 화가 머리끝까지 났으니까 행복하란 얘긴 못하겠어. 내가 더 행복해야 하니까. 그리고 내 돈 갚아.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발원이 없고 향상하고자 노력함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되 곧 죽은 사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22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갓난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말씀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만서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거짓은 무너질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진실은 천지도 없앨 수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0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정산종사 문동현에게 글을 주시니 재가와 출가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며 보살과 중생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나니 생각 생각 보리심으로 걸음 걸음 삼계를 뛰어나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44장 법문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에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은의로 준 것은 은의로 받게 되고 악의로 빼앗은 것은 악의로 빼앗기되 상대편의 진강급 여하를 따라서 그 보응이 몇만 배 더할 수도 있고 몇만 분으로 줄어질 수도 있으나 아주 없게 되지는 아니하며 또는 혹 상대자가 직접 보복을 아니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죄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7장 법문입니다.

판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경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어미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이른 아침의 공기, 낮의 공기보다 훨씬 깊고 서늘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순간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은의 은혜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하지요. 낮으로 갈수록 일상의 소음이 끼어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기온도 올라가면서 집중력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내면에 집중할 수 있어 좋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버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45절입니다. 만사가 한번 발심한 이후 중봉까지 오르기는 그리 어렵지 않으나 중봉에서 상봉까지 오르기가 힘이 드는 것처럼 공부길도 공부가 어지간히 익어가면 암안심이 나고 나태심이 나서 공부가 지체된다.

중봉에서 상봉까지 오르기가 힘들다는 말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말친 바실렙스키 트리오의 연주 시네마 천국 시네마 파라디소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 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위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이나 범부나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낮은 것을 싫어함은 같으나 불보살은 아무리 좋아도 의리에 부당하면 취하지 않고 범부는 의리에 부당하여도 취하는 점이 다르며 불보살은 희로애락의 경계를 당하여도 증에 착심이 없으나 범부는 좋고 낮은 데 집착하는 점이 다르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일이나 사람도 싫증이 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변한 건 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내 마음이란 걸 알게 될 때가 있는데요. 마음이란 묘해서 잡으려 할수록 잡히지 않고 챙기지 않으면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수시로 챙기고 돌봐야 하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죠.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13장 최초 법어 수신의 요법.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정신을 수양하여 본수 지키는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로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응용할 때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제가의 요법.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지출을 대주하여 근검 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 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가곤이 서로 화목하며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후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 강약의 대지를 들어 말하면, 무슨 일을 물러나고 이기는 것은 강이요 지는 것은 약이라.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고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나니라. 강자는 약자에게 강을 베풀 때 자리 이타법을 써서 약자를 강자로 진화시키는 것이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고 어떠한 천신망고가 있다 하여도 약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진보하여 가는 것이 다시 없는 강자가 되는 길이니라. 강자가 강자 노릇을 할 때 어찌하면 이 강이 영원한 강이 되고 어찌하면 이 강이 변하여 약이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자리타에만 그치고 보면 아무리 강자라도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요, 약자는 강자 되기 전에 어찌하면 약자가 변하여 강자가 되고 어찌하면 강자가 변하여 약자가 되는 것인지 생각 없이 다만 강자를 대항하기로만 하고 약자가 강자로 진화되는 이치를 찾지 못한다면 또한 영원한 약자가 되고 말 것이니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최초 법어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대종사께서 공부의 진실처를 성화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15 부촉품 1.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을 대할 때 더할 수 없는 인정이 건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그대들이 남 먼저 특별한 인연을 찾고 특별한 원을 바라여 이 법을 구하러 온 것이요. 같이 지내는 가운데 혹 섭섭한 마음이 나는 것은 그대들 가운데 수도에는 정성이 적어지고 다른 사심을 이뤄내며 나의 지도에 잘 순응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라. 만일 그와 같이 본의를 잊어버리며 나의 뜻을 몰라주다가 내가 모든 인연을 뿌리치고 먼 수양길을 떠나버리면 그 어찌하려는가. 그때에는 아무리 나를 만나고자 하나 그리 쉽지 못하리라. 그런즉 그대들은 다시 정신을 차려 나로 하여금 그러한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라. 해탈한 사람의 심경은 범상한 생각으로 측량하지 못할 바가 있나니 무슨 일이나 그 일을 지어갈 때에는 천만 년이라도 그곳을 옮기지 못할 것 같으나 한번 마음을 놓기로 하면 일시에 허공과 같이 흔적이 없나니라. 2. 원기 26년 1941년 1월에 대종사 계송을 내리시고 말씀하시기를 옛 도인들은 대개 임종 당시에 바쁘게 전법 계송을 전하였으나 나는 미리 그대들에게 이를 전하여 주며 또는 몇 사람에게만 비밀히 전하였으나 나는 이와 같이 여러 사람에게 고루 전하여 주노라. 그러나 법을 오롯이 받고 못 받는 것은 그대들 각자의 공부에 있나니 각기 정진하여 후일에 유감이 없게 하라. 3. 대종사 열반을 1년 앞두시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의 편찬을 자주 재촉하시며 감정의 붓을 들으심에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 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

오늘 대종경 법문은 부촉품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백년꽃이 활짝 피네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19. 이날 다시 설법하시기를 동난 중 애석하게 참변당한 몇몇 교우를 생각하면 섭섭하기 이를 데 없으나 옛날 육조제사 같은 대도인도 묵은 업으로 인하여 생명을 앗으러 온 자까지 있었다 하거든 여러 영가가 과거 무수겁을 드나들 때에 어찌 상극의 업이 없었으리요. 그러므로 이번 참변은 다 묵은 큰 빚을 크게 갚아버린 기연이 되었나니 오히려 통쾌히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상극의 빚을 지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면 영로가 길이 광명하려니와 만일 다시 투쟁으로 갚으려 하면 상극의 원인이 되어 악연이 길이 끊일 사이 없으리라. 여러 영가는 모든 원진과 집착을 놓아버리고 원육무해한 부처님의 상생대도에 귀의하라. 한 생각 돌리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이 열리어 다 같이 화하게 되고 한 생각 잘못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상극의 길에서 같이 망하게 되리라. 일체 중생이 한 진리, 한 천지 가운데 생을 받은 동포 형제들인 바 이 속에서 지옥을 만드는 것도 천당을 건설하는 것도 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니 이왕이면 좋은 세상, 살기 좋은 극락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여러 영가에게 설사 앞으로 죄업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 거는 마음이 없으면 악업이 점차 스스로 소멸되어 가려니와 비록 남은 죄업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거는 마음이 있으면 악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여러 영가는 과거에 잘 지냈거나 잘못 지냈거나 원통했거나 억울했거나 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조촐한 마음과 상생의 대도로서 완전한 해탈과 천도를 얻어서 선도 낙지에 웃음을 머금고 출연할지어다. 20. 부친의 임종이 가까우신지라 한 귀의 송으로서 최후를 부탁하시니 서원 성불 재중 기위 청정 일념이라. 번역하면 부처되어 재중하기 서원하시고 청정한 한 생각에 귀하소서라. 21. 송혜원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공산 동지의 몸은 가시였으나 참 공산은 간 것이 아니며 공산의 그 알뜰한 봉공정신과 창립공로는 우리 회상의 발전과 어울러 한없는 세월에 길이 빛날 것이요 최후 일념에까지 굳게 뭉치어진 대서원력과 깊은 정의는 앞으로 이 회상에 천공산 만공산을 배출할 큰 원동력이 될 것을 믿고 또한 기원하는 바이다. 22. 박재봉 부부를 장수에서 들으시고 영가에게 고하시기를 재산 동지 영가시여 성품의 본래 자리에는 와도 왔다 할 것이 없고 가도 갔다 할 것이 없으며 그에 따라 따로이 슬퍼할 것도 없고 기뻐할 것도 없으나 현실 나타난 것으로 볼 때에는 또한 오매 온 것이 분명하고 감에 간 것이 분명하여 이에 따라 만남에 반갑고 갈림에 섭섭한 정이
또한 없지 아니한지라. 멀리 부보를 듣고 석별의 정을 금할 수 없는 동시에 가서 애도의 정을 다 펴지 못함을 섭섭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대업을 위하여 한없는 세상을 드나들 적에 본래의 그 서원과 본래의 그 신성을 그대로 지니고 나아가면 우리가 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가도 이 일에 벗어나지 아니하여 오고 감이 오직 본래의 이 일일 뿐이라 무슨 봉별시회가 따로 있으리요. 재산동지 영가시여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가셨다가 오고 감이 없는 가운데 고이 돌아오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생사편 19장에서 2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최후의 일념을 김성규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0. 대산종사 새해 첫 새벽에 말씀하시기를 새천지 개벽의 역사를 대종사나 정산종사나 선성에게 미루지 말고 우리 각자가 그 주인공이 될 것을 이 한 해에 빌면서 과거는 물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다만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노라. 2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 성공은 할 수 있으나 선한 사람은 오래 가고 악한 사람은 한때에 그치나니 그것은 진리가 악한 사람을 오래 두지 않기 때문이니라. 22. 한 제자 여쭙기를 삼원 오성이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책에 구애되어 그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라. 연극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연과 조연의 역할이 각각 다르듯 부처님도 좌우 협시불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자기 역사는 자기가 쓰지 못하고 뒷사람이 쓰는 법이라. 4,500년 안에 삼원 오성이 자연히 다 드러나게 될 것이므로 지금 그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 23. 한 학인이 수은 대신사는 후천계벽에 새세상을 여는 문열이를 하신 어른이라 생각되옵니다 하고 사례니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교에서는 수은 선생을 대신사라 하고 증산교에서는 증산 선생을 천사라 하며 원불교에서는 우리 스승님을 종사라 하나니 이는 후천 개벽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 신사와 천사와 종사가 각각 맡은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이니라. 신사는 귀신같이 아는 스승이라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을 미리 알리는 책임이 있고 천사는 하늘 일을 하는 음부계 스승이라 천지 공사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종사는 현실계를 담당하는 스승이라 후천계벽에 새 시대를 열어갈 책임이 있나니 우리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일원상 진리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로 선천에서 맺힌 원한을 현실계에서 해원상생하여 계벽에 새 시대를 이룩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수 있느니라.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지금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도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나 대종사께서는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개척하며 일을 하시었으니 세상이 우리 회상을 뒤따라오느니라. 중생은 편가르기를 좋아하나 불보살은 합하기를 좋아하므로 불보살이 세상에 많이 나오면 세상은 하나의 세계로 건설되는 것이며 세상의 움직임도 자연히 그렇게 되리라. 그러므로 불보살들은 가진 시비와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진리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하여 일할 뿐이니라. 2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은 서서히 묵어가고 이런 철학과 이런 사상이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으므로 앞으로는 동서양의 학자들이 자기 학문이나 철학이나 원리나 이론을 내세울 때 이런 대도 이런 철학에 입각하여 주장하게 되리라. 이처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천하 대세에 따라 이런 대도가 드러나게 되면 교화하기가 아주 쉬울 것이니 우리는 그런 학자들을 우리의 사도로 알고 격려하고 감사하자.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당군이 우리나라 지금 당군 조선을 세우셨잖아요. 세우시면서 처음 주장하신 것이 뭔가 뭐 이제 부적을 갖고 내려왔죠. 그 내려온 그게 뭔가 원방각 원방각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원은 뭡니까? 원, 방, 각. 자, 자, 천지인이죠. 자, 원, 방, 각. 이게 말이죠. 당군의 개국 이념에 이게 시조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당군이 말이죠. 이 조선을 지금 만드시면서 처음 하시는데 원방각 이 속에 들어있는데 방과 각은 그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은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군 우리 민족 정신의 말이죠. 가장 원형을 뭐로 표현하니까 하면 원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거 알으셨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자, 이게 원이. 그래서 원이 이제 이렇게 수상하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 다음에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불교가요. 우리나라에 들어가고 2500년간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2500년간 불교가 이제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착을 했죠. 이제 2500년간 정착을 했는데 이 2500년간에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 뭔가 하면요. 그것도 그 속에는 이제 불법이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궁극적 이념 그것은 뭔가 하면요. 원이에요. 자, 모구도성 있죠? 모구도성. 예, 모구도성. 절에 가면요. 대웅전만 가시면, 아, 대웅전을 보면요. 부처님에게 절을 하시고 절을 한 받고 이렇게 대웅전을 한번 둘러보세요. 둘러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그려져 있죠? 권사님 많이 보셨죠? 그 보면은요. 이제 그 모구도성인데 제일 마지막에 딱 그려져 있는 것이 뭡니까? 원이죠. 그래서요. 이 지금 법신의 원형, 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 이념이 뭐죠? 법신의 원형이 뭔가 하면요. 원으로 상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그것을 우리 소태단 대웅상께서는 다 종합을 하셨어요. 종합을 하셔가지고 이런 쌍의 진리를 우리의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나는 제시한다. 이것을 지금 이 장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이제 그 계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제가 며칠 그 전에요. 그 이제 누가 이제 보내준 칼럼을 이제 하나 읽는데 그 칼럼 제목이 뭔가 하면 AI와 신기 칼럼 제목이요. AI는 다 아시겠죠?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하고 신기는 뭡니까? 신비로운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했더라니까요. 누가 칼럼을 썼어요. 신문에요. AI와 신기. 이제 이게 이제 쭉 자기가 설명을 하면서 결국 가서는 AI는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그 주장의 내용은 AI는 뭔가 신기가 AI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기를 이 칼럼에서는 어떻게 이제 표현하는가 하면 영감. 우리 사람들 영감 있죠? 가끔 영감 떠오릅니까? 제가 요새요, 참, 이런 걸 하나 아는 것도 굉장히 통쾌하고 상쾌하더라니까요. 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이제 저 강의 시간에 원음 방송에 그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들어보면요. 뭔 막 초원, 그 속에 막 성벽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해갖고 한옥과 지금 저그
기아집과 초가집 이런 것들이 겸해져 갖고 막 아주 멋진 그런 것을, 야, 내가 저걸 가봤는데 저기가 어디지, 저기가 어디지 계속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내가 가봤거든요, 거기를요. 가봤는데 저기가 어딜까, 저기가 어딜까 하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잠깐 깨갖고 일어나갖고 이제 볼일 보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것이 막 그게 어딘가가 딱 떠오르잖아니까. 그 어딘가 나간 업성. 예. 나간 업성 순천 가보셨습니까? 간사님 가보셨어요? 어때 선타니? 하타운도 가봤어요? 아, 그랬구나. 저 연타운도 가봤죠? 나간 업성 멋지죠? 그거 그게 딱 떠오르더라니까. 와, 딱 그거 알고 나니까요. 그렇지, 그놈만 그렇지. 내가 이게 잊어버릴 수는 없지 하는 것이 딱 지금 내가 떠오르더라니까요. 제가 영감 있죠? 참, 그래, 이걸 이제 신기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AI는요, 이게 뭔가 AI는요,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텍스트예요. 텍스터. 텍스터는 뭔가 하면요, 읽는 자료를 주입을 시켜줘야지 되지. 주입되지 않는 것은 지금 말이죠, 그게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 GPT 이게 지금 이제 발표가 되니까 우리 원로원 뭐 소통방에다가 누가 이제 그걸 막 이제 올려놓고는 정말로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원불교 하고 이제 말을 이제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는 묵묵부답이라 말 안 해. 원불교를요, 텍스트가 아직 읽히지 못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텍스트를 읽게 우리가 협력하고 만들자 하는 것을 이제 거기다가 막 해갖고 올렸더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하면 또 그 입력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이 신기가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칼럼에서는 신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영감이라고 하긴 했어요. 영감이라고 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신기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라고 하면 해력. 해력. 지혜의 힘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력, 지혜의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지혜의 힘을 갖고 있어요. 해력, 지혜의 힘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해력이, 그래서 이 해력이 말이죠, 이제 뭐로 지금 이 칼럼에서는 이제 그 해석을 지금 쭉 해나가는가 하면요, 이 지금 제 신기를요 지금 했는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입니다. 불교에서요, 제 칠식. 칠식이 뭡니까? 아리아식. 아리아식 칠식. 이 칠식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럽니까? 함장식 그러죠. 예. 함장식. 함장식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요,

우리가 아무리 영특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뭔가 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력은 못 가져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칼럼에서. 맞죠? 이제 자,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해석을 이제 제가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 표본을 지금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산책을 하러 이제 항상 가는 길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길을 딱 가니까, 아, 저 선타운님 저쪽 저 혼자 사는 분이죠. 그 집 앞에 태극기가 딱 이렇게 그 집 앞에 꽂혀 있더라니까. 그 지금 혼자 살고 있죠? 저 그쪽 그 집에 이제 태극기가 딱 꽂혀 있더라니까요. 아, 근데 이제 또 갔다 와갖고 운동하고 이제 뉴스를 딱 보니까요, 저 세종시 어느 아파트에 일본 일장기가 딱 게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제가 갖고 딱 떴더라니까. 뉴스에도 나왔죠? 하, 옥타운도 보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일장기를 보고 말이죠, 막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늦게 사 내렸답니다. 그런데요, 자, 일장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뭡니까? 태극기. 자, 태극기죠. 태극기하고 일장기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오늘요, 태극기는요 진리를 상징하는 가장 원형이에요. 진리 상징의 원형이에요. 그거를 태극기다 이 말이죠. 자,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자, 지금 우리가요 음양의 이치가, 음양의 이치가 동양에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그 고려로부터 내려오는 음양 이치가 다 지금 그것이 우리들의 사상과 이념의 하나의 표준이 됐죠.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음양의 이치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뭔가 우리 태극기 아닙니까? 근데 일본의 일장기 음양 이치 표현했습니까? 태만 했죠. 태양만 했죠. 양만 했죠. 음은 안 했어요. 또 그러고 중국은 뭡니까? 오성기는 뭐를 상징합니까? 큰 별은 노동당, 작은 별은 사회주의를 만들어가는 계급, 뭘 상징하는 거예요. 네 개. 그걸 상징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오성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동양 사상의 가장 원형을 밝힌 중국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말이죠, 태극기를 만들어가지고 동양의 전통 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우수한 민족입니다. 참, 우리 어제요 태극기를 제가 보고요, 정말로 어디 이제 했는데, 또 저 어디냐, 지금 저 세종시에서 그 나타난 이제 사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하나의 그것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 태극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태극기는요, 가운데도 음양이죠. 그 다음에 이쪽 가에 지금 그 지금 다 그 있죠. 이렇게 있고 이거 있죠. 이건 뭔가 하면요, 양. 이건 뭡니까? 음이죠. 또 요건 뭡니까? 양이에요. 양이요. 요건 뭡니까? 음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이 긴 것은 양효, 작은 것은 음효. 효라 그러죠. 이거 하나하나. 그래서 요것은 요 가운데가 요거 지금 요렇게 지금 음효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떼 보면은요, 불 떼는 거 가운데가 피어야 합니다. 불 떼면은 가운데가 피어야 돼요. 그러면 고리로 바람이 들어가요. 하고 불이 잘 타요. 근데 이게 딱 그래서 요것이 뭔가 하면요, 이 화예요. 요건 뭡니까? 수예요. 수. 자, 이렇게 돼 갖고 말이죠, 완전히 음양의 사상의 우리 태극기 속에 말이죠,

똑같아도 가운데는 말이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다 그래서 이런 말이죠 동양의 전통 진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우리 태극기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적 모든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갖고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원불교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종교 원불교를 말이죠 이론성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상징해 주신다. 우리 이론상 멋지죠? 이런 이론상을 우리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하면서 법신부를 우리 닮아갑시다 하는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대관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 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교리 공부방. 반갑습니다. 주말 오전 원불교 교리에 대해 배워보는 교리 공부방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과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문답을 통해 원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주산 최성덕 교무님은 독일 교화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질문하고 인산 조정중 교무님의 해견으로 원불교 교리를 연마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인사님.
4: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참외문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참외문을 가지고 인삼 법사님의 말씀을 받드리겠습니다. 일반 종교, 모든 종교는 그 참외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와 참외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관계가 있을까요?
4: 아, 그러면요?
3: 네네네.
4: 그 사람이 세상을 보는 견해, 관점,
3: 예.
4: 서로 다르죠. 대체적으로 두 갈래로 본다면은 세상은 살만하다.
3: 아, 네.
4: 복락의 세계다. 매우 희망적이다. 이런 그 낙관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3: 네.
4: 세상은 죄가 많고,
3: 예, 예.
4: 고가 많고,
3: 예.
4: 아, 참.
3: 사바세계.
4: 아, 일체고.
3: 네, 그렇죠.
4: 고의 세계다.
3: 네네네.
4: 이렇게 보는 안목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3: 네.
4: 이 두 가지 안목이 다 잘못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속박에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운동과 역할하는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3: 네, 그렇습니다. 네.
4: 그런 입장에서 보면 참 세상은 희망적이고 은혜롭고
3: 예.
4: 복된 세상이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3: 네, 그렇습니다.
4: 그러나 그 그늘진 세계,
3: 네.
4: 숨어있는 세계, 이런 그 암흑한 세계에서 본다면은 아이고, 죄가 말도 할 수 없이 발달하고 고도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마음의 고통, 생활 고통,
3: 예.
4: 육신 고통,
3: 예.
4: 모든 것이 고통 아닌 것이 없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잖아요.
3: 네, 그렇습니다.
4: 둘 다 옳죠. 그러니까 네. 보통 고반 낙반하는 것이 인간 사유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3: 고반,
4: 일반적으로 낙반. 고반 낙반. 그런데 오늘 참외 아니에요?
3: 네, 그렇습니다.
4: 나는 볼 때 참외가 없는 세상이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참여가 없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참여가 없고 고난이 장대한 사람도 참여가 없고 아주 속박으로 눌려 사는 사람도 참여가 없고 어떤 경우에서 사는 사람들도 참여가 없거나 빈약하거나 잊고 살거나
3: 예.
4: 그런 형태가 지금 세상이다 문명 세상이다 이렇게 보아지는 안목이 있거든요.
3: 아,
4: 오늘은 그런 네. 안목에서 말했으면
3: 네,
4: 좋겠어요.
3: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네,
4: 그런
3: 네.
4: 안목에서. 참외를 잊고 사는 사회.
3: 네.
4: 이런 사회는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사람들이 행복감이 없죠. 자유감도 없고. 그러잖아요.
3: 네.
4: 모든 종교가, 모든 성현께서 자고로 참외문을 밝히지 않은 성현이 없잖아요.
3: 그렇습니다.
4: 참외가 예. 수행의 기초거든요.
3: 네네.
4: 아, 건물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실어야 그 오래 가지 않아요?
3: 그렇습니다.
4: 그렇듯이 참외문을 잘 밝힌 종교라야 희망이 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3: 예.
4: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3: 네.
4: 세상이 탁 밝게 나타납니다. 나타날수록 참외를 기초로 하지 않는 종교는 허물어질 것이고 참외를 기초로 하지 않는 사회는 아주 볼 것이 없고
3: 예.
4: 그러므로 오늘 참외문에 대한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3: 예.
4: 그 의미를
3: 네.
4: 참외가 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건가
3: 네.
4: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죄 안 지었어.
3: 예.
4: 그러니까 참외할 것이 없어.
3: 죄에 대한 건 상당히 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고 좀
4: 가볍게 알죠.
3: 둔감해졌습니다.
4: 나 죄 안 지었어.
3: 예.
4: 나 이 정도 살면 살만해. 고통도 없어. 죽게 되면 죽지 뭐. 이래요. 그러니 참여를 할 여가가 없지 않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의 본질이 뭔가, 무엇 때문에 참여를 해야 하는가, 참여의 의미가 뭔가를 확실히 드러내는 것이 오늘 대화의 목적인 것 같아요.
3: 그렇습니다.
4: 그래서 네네네. 모든 대중이 네네. 나에게 참여가 필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아, 오늘 대화의 소위가 아니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3: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도 참여하지 않는 생활, 참여가 없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4: 그렇죠.
3: 네네네. 네.
4: 황룡록. 그지.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전등록이 가장 근본적인 화두를 모아놓은 집성한 책이죠. 그 선과의 대화, 네. 선의 가장 핵심 요체를 탁 드러내는 예. 그거를 집성해 놓은 것이 전등록이에요. 그런데 예, 예. 그 전등록 가운데에서도 100개를 선정해서 발췌한 것이 백암록이거든요. 네, 네. 이 백암록하고 대등할 수 있는 것이 황룡록이에요. 그 황룡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스님이 네.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어요. 중국 네, 오대산은 네, 네, 네. 3000m 이상 네, 높은 산인데 네, 네. 그런 높은 산 아래는 작은 산이 많아서 산길 가기가 어려워요. 네. 산길에 들어가서 그 산을 가려면 그 길을 잘못 들으면 엄원간지로 가버리거든요.
3: 그러죠.
4: 그런데 그 산길, 오대산 가는 길목에 할머니 한 분이 딱 서서 있는 거예요. 오대산을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물었어요.
3: 네.
4: 멕시코. 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가. 네. 멕시코. 맥이라는 멕시코. 말은 예. 말 빨리 달릴 맥자예요. 예. 어려운 아. 자예요. 말이 빨리 달리면요. 빛 같아요. 어찌 빨리 가는지.
3: 그렇지.
4: 그렇게 빨리 가라 그 말이요. 빨리 가라. 어떻게 빨리 가나. 직. 우리가 자동차 올 때 직진 그러지 않아요? 너 오던 길로 직진해서 빨리 가거라. 그러죠? 아. 그 맥자의 의미가 심중해요. 아. 맥자. 말 빨리 달릴 맥.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거라. 그 말이거든.
3: 아.
4: 산길 어떻게 빨리 가요? 주사님 보고 산길 빨리 가라면 가겠어요?
3: 못 그래서 못 가죠.
4: 맥지꺼 똑바로 가라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갔어. 그러니까 저만큼 다섯 가지쯤 가니까 저렇게나 수도원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뭐 비난하는 말을 하네? 속말로? 스님이 그걸 귀로 들었단 말이야. 이리 가라고 해놓고 군소리를 하다니.
3: 네.
4: 그렇지만 그리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 가는 거야. 가니까 역시 오대산이 있고, 오대산을 왜 가느냐. 조주 종심선사가 오대산에서 수도하고 있었어.
3: 아.
4: 조주 종심선사는 어떤 선사인가 하면은, 벽암록이 100가지 화두인데, 그 중에 12가지 화두가 조주 선사가 하는 말씀이에요.
3: 예, 조주 선사의 그.
4: 아, 그만큼 유명한 분이지요. 나도 그 조주 성바지요. 그런 이제 말해줘야 돼. 그런데, 이제 찾아갔다. 오는 길에 할머니가 계셔서 길을 물었길래, 길을 물었더니, 한 다섯 걸음 가니까 저렇게나 돌을 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하고 군소리를 합니다.
3: 네.
4: 그 무슨 뜻이지요? 하고 물어봤어.
3: 예.
4: 조주 선사한테.
3: 네.
4: 그게 화두가 안 풀려.
3: 예.
4: 그 조주 선사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지? 아, 그랬더냐? 그러면 내가 갔다 오마. 내가 갔다 오마. 아, 그러더니 그 산길로 조주 선사가 그 노파한테 갔어. 오대산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대산 쪽에서 와가지고.
3: 네, 네.
4: 그러니까 똑바로 가시오, 그런다?
3: 또.
4: 그러면 똑바로 가면 반대쪽 아니야?
3: 네.
4: 오대산 쪽에 와갖고 오대산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까 똑바로 가면 반대쪽, 반대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3: 네, 이제 반대쪽이죠.
4: 근데 조주 선사가 뒤로 돌아서 오대산 쪽으로 와버렸어.
3: 네,
4: 그냥.
3: 다시.
4: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저렇게나 돌을 닦은 스님이 또 저렇게 가네. 기어이 군소리를 한다.
3: 무엇을 해도 이제 꼬리를
4: 군소리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와서 그 선사가 그 제자한테 내가 오늘 그 할망부를 똑바로 저 따져주고 왔다. 가르쳐주고 왔다.
3: 네, 네.
4: 따져주고 왔어. 그러더래. 가라는 줄 안 가고 반대쪽으로 오지선으로 와갖고.
3: 네, 네.
4: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이 화두예요.
3: 아.
4: 조주 선사가
3: 예.
4: 똑바로 와서 그 노파가 저렇게 똑바로 가라고 했는데 또 저렇게 가네. 군수를 듣고 왔다 너하고 똑같이. 근데 가서 따져주고 왔다 건다. 그 뭔 네. 소리 거냐. 그것이 화두예요.
3: 네.
4: 뭘까요?
3: 저 잘 모르겠습니다.
4: 생각해봐. 비호같이 가라. 맥자는 말 빨리 달릴 맥자예요.
3: 네.
4: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거라.
3: 예, 예.
4: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마음인 거예요. 길은 아무리 빨리 가도 자기가 자기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못 오잖아요.
3: 마음이 금방 갔다 오죠.
4: 그렇죠.
3: 네, 네, 네.
4: 그 말이요.
3: 네.
4: 도를 닦아서 도를 이루려면 네 마음으로 가야지. 오대산 가서 되겠냐? 그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죄를 참회하는 것도 꼭 이와 같아요. 죄업을 참회하는 것도 중요한데 나는 죄 안 지었어. 그런 생각하는 것.
3: 네.
4: 현실적으로 죄 안 지었어. 죄 지어놓고도 죄인지도 몰라. 죄업을 참회하는 것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나.
3: 네.
4: 죄심, 죄 짓는 마음.
3: 예.
4: 죄성, 죄 짓는 성품.
3: 예.
4: 그 죄심을 참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3: 아.
4: 그러니까 죄심을 참회하라. 그러면 네가 부처니라. 삼독심,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의 죄심을 참으면 너는 바로 부처다.
3: 네.
4: 그를 가르친 건데, 그와 같다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태산 부처님께서 참회문을 밝히신 네. 소위가
3: 네.
4: 어디에 있는가
3: 예, 예.
4: 하는 것을 잘 깨쳐야 할 거예요. 아마 참회문은,
3: 네.
4: 나는 추측이에요.
3: 네.
4: 이게 정설이 아닌데, 우리 그 서대원 선진께서
3: 네.
4: 불교학을 많이 연구했어요.
3: 네.
4: 그 대중이 저 사람은 불교인이야. 야, 쫓아내자 그래.
3: 아이고, 아, 네, 네.
4: 너 불교에 가짜 오르면 불교로 가라. 이거죠.
3: 예, 예.
4: 대중사님께서 꾸중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3: 꾸중을 하셨겠죠.
4: 아, 그렇죠.
3: 분명히 하셨겠죠. 네.
4: 당연히.
3: 네, 네, 네.
4: 꾸중을 하시고.
3: 네, 네, 네.
4: 그 서대원을 참 그 애호를 하셨어요.
3: 네, 네, 네.
4: 근데 서대원 선생 입장에서는 대중사님께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중도 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3: 네.
4: 그래서 결국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뜻을 표현하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3: 네.
4: 저 조실 뒤에 금강원이 있어요.
3: 네.
4: 지금도 있죠?
3: 네, 있습니다. 네.
4: 그 금강원 거기서 도끼로,
3: 네.
4: 자구로, 자구 있잖아요.
3: 네.
4: 자구로 손을 끊었어요. 끊어버렸어요.
3: 아이고.
4: 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어렸을 때 봤지만, 여기 손으로 붕대로 감고 다니셨어요.
3: 아이고.
4: 서대원 쌤이. 그런 기억이 있는 분인데, 원불교인으로서 불교학을 좀 연구하기로서니, 그것이 무슨 외제냐.
3: 네네.
4: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서대원 쌤이 이 참회문을 기초를,
3: 아.
4: 대정상 훈명을 받고,
3: 예.
4: 훈명을 받고 기초를 세우지 않았나.
3: 아, 네.
4: 나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학교에서 교학과 다니면서도 서대원 선생 연구회를 우리가 한번 가진 일이 있었어요.
3: 아, 학교 다니시면서.
4: 학교 다닐 때.
3: 네네네.
4: 라고 대화를 한 일이 있었거든요.
3: 예.
4: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회문은. 서대원 쌤이 많이 참회문을 짓는데 역할을 하셨다.
3: 아.
4: 그런 말을 했었어요.
3: 네네네.
4: 그렇게 이 참회문에는 불교의 용어가 많이 섞여 있죠.
3: 네, 그렇습니다.
4: 예, 네네네. 불교 경에 이르시되
3: 네네네.
4: 그런 말씀이 다
3: 네네네.
4: 거기서 나왔어요.
3: 예, 예.
4: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교와 우리 집은 뭐 두 집이 아니니까
3: 네, 네.
4: 그런 마음으로 통달된 생각으로 해야 되고 첫째는 자신미타 이 마음 네, 부처님을 네. 향해서 네, 참회하는
3: 네, 네.
4: 그 참회에 대해서 네. 우리가 속 깊이 공부하고
3: 네.
4: 속 깊이 참회하는 그런 실행을 보여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3: 네. 자 이제 참회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일단 잘못을 저질러 놓으면 그게 이제 업이 되는데 이게 정업이란 말이에요. 정업 난멸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업 난멸 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한 것을 대중사님께서 정업도 차차 멸할 길이 있나니라 하셨는데 그 두 가지 관계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좀 담아야 될 법문은 없을까요?
4: 면할 길이 없다는 말씀은
3: 네.
4: 그 권한이 밖에 있어요.
3: 아, 권한이 밖에 있다.
4: 그렇죠. 그 업을 고로 줄 권한이 밖에 있다 말이죠.
3: 네네.
4: 천지 부모 동포 법률.
3: 네. 근데 권한이 밖에 있어요.
4: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면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오는 거니까.
3: 아, 네.
4: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지요.
3: 네.
4: 해가 뜨면 햇빛을 맞아야지요.
3: 네네.
4: 내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3: 이미 내 손을 떠나 있을
4: 떠나서
3: 네네.
4: 권한이 그쪽에 있다니까요.
3: 예, 예.
4: 나는 받아야 될. 그런데 차차 면할 길이 있나니라 그 말씀은 죄심. 네가 마음을 참회하면 고를 차차 녹여가지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수용해서 갚지 않아.
3: 내가 갚지
4: 보험을
3: 않아.
4: 그러지 않아.
3: 네네.
4: 그러면 그것이 녹아 없어질 것 아닙니까?
3: 예, 예.
4: 그래서 마음을 참회하면 밖에서 들어오는 죄업은 차차 면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공부를 착실히 잘해라.
3: 네네.
4: 그거죠.
3: 아, 네네. 그렇다면은 여지가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고
4: 그렇죠.
3: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
4: 그렇지요.
3: 네네네. 네. 아, 그런 면에서 대중님께 용기를 주셨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3: 네네네. 네. 대중님께서 말씀해 주신 영원한 참회계가, 영원히 이제 이게 참회계가 죄성 그 자체도 말하자면, 그, 죄에 접근되지 않는 영원한 참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얻을 수도 있을까요?
4: 영원한 참회라는 것은 자성의 해광을 발현하는 것이죠.
3: 네.
4: 내가 인과보응의 진리를 오득해서,
3: 네.
4: 인과의 범위를 초월해버렸다.
3: 네네네. 네.
4: 초월해버린 말씀은,
3: 네.
4: 마음의 광명, 자성의 해광, 해광으로 이미 회복되었어.
3: 네.
4: 마음에 밝음이 있으면 인과를 지을 마음이 없죠.
3: 네.
4: 내가 지으면 받는다는 걸 다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으면 받는다는 걸 아는데 지을 리가 없죠.
3: 네, 네, 네.
4: 확연히 깨달았으면 은
3: 예.
4: 토를 딱 떼버린 거예요.
3: 예, 예, 예.
4: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 차후에 돌아올 과보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3: 네, 네.
4: 지음이 없으니까.
3: 예.
4: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참여하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은
3: 네.
4: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고 마음의 영기,
3: 네.
4: 이 우주대자연의 정기,
3: 네.
4: 정기를 타라 그러셨죠?
3: 예.
4: 정산종사님께서.
3: 네, 네, 네, 네, 네.
4: 그런 그 영기를 타고 광명을 회복하면 그런 자리에서 무슨 죄업이 있겠습니까?
3: 네네네.
4: 죄업 그림자도 없죠. 그렇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3: 네. 그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그 근무할 때 잠발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잠발잔이 19년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감옥을 왔다 갔다 한 것이 19년이에요. 19년째 이제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성당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고 밥이나 좀 얻어먹자 이러면서 그러고는 이제 성당으로 찾아 들어갔는데 또 이런 무엇이 좀 발동을 했는가 그 미니엘 신부가 먹던 은식기를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신부님 몰래 바깥으로 나가다가 성당 앞을 지나는 형사한테 이거 뭐 성당에서 뭐 싸가지고 나오니까 너 누구냐 풀어보니까 은식기가 나오니까 이것이 어떤 겁니까 물으니까 아기 민일 신부가 내가 주었노라. 솥대로 가져가라 했는데 왜 안 가져갔냐 해가지고 솥대까지 이 준이 개과 천선해가지고 이제 이름도 좀 바꾸고 조그마한 시에 가가지고 도시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시에 이제 말하자면 시장도 되고.
4: 짠발짠이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네네. 많이 들어왔고 책도 네네. 많이 읽었고 네네. 그런 소설이죠.
3: 네네네.
4: 레미제라블이라고.
3: 네, 빅토르 휴고의 네.
4: 그 용서하는 마음.
3: 예.
4: 그거는 이제 소설로 한 것이죠.
3: 그렇습니다.
4: 죄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신부가 그 용서하는 마음.
3: 예.
4: 개과 천성 시켜주는 마음. 그것이 그 소설의 핵심이에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를 인식할 때 개인적인 죄와 고를 면하는 길이면서
3: 네네.
4: 사회적인, 사회 전체적인 죄와 고를 해결하는 길이 참회다.
3: 예.
4: 우리 소태산 부처님은 교단 안에서 안 되는 것을 교단 밖으로 쫓아내면 어찌되거든요.
3: 네네네.
4: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대중에 나오잖아요.
3: 네네네.
4: 교단 안과 교단 밖을 둘러보지 않는다. 네네. 이거는 마음과 몸을 둘러보지 않고 나와 너를 둘러보지 않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지 않는
3: 네네.
4: 그런 참 탁 트인
3: 네.
4: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죠.
3: 아, 네.
4: 그 어머니 마음 아니에요. 네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용서밖에 없거든요.
3: 네네네.
4: 자식을 그러니까 성자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어머니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3: 아, 네네.
4: 이것이 용서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참회는 내가 내 죄고를 참회한 것도 참회지만은 네. 다른 사람의 죄고를 용서하는 것도 네. 큰 참회죠.
3: 네, 네, 네, 네.
4: 참회를 권장하는 것도 참회 권내에 속하지 않아요?
3: 네, 네, 네.
4: 그런 그 역할이 종교를 통해서 많이 유행될 때
3: 예.
4: 우리가 참 그 참 문명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3: 예,
4: 들지요.
3: 예, 예, 예, 예. 정산종 법사님께서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못하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죄를 받지 않나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은 죄의 복에 대한 어떤 하늘과 사람에 대한 자신감 저는 큰 선언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4: 그것이요?
3: 네.
4: 참 훌륭한 말씀인데
3: 네네네.
4: 우리가 그 천둥과 벼락이 있잖아요.
3: 네네.
4: 사람이 천둥과 벼락을 맞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3: 예.
4: 그러면 그 하늘이 그 사람을 때려버린 거냐?
3: 네.
4: 그 사람이 벼락 맞을 자리에 가서 죽었느냐? 그것에 대한 해석이에요.
3: 네네네. 네.
4: 사람들은
3: 네.
4: 하늘이 벼락을 때렸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3: 네네. 네.
4: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3: 네.
4: 하늘은 순리자연하게
3: 네.
4: 천둥 치고 벼락을 쳤을 뿐이요. 무심한 중에.
3: 그냥 무심하게.
4: 근데 사람이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러 거기 갔어.
3: 네.
4: 그 죄도요. 인연관계예요. 인과관계예요.
3: 네, 네, 네.
4: 모든 인과라고 하는 것은 인연과예요, 본래.
3: 네, 인연과.
4: 인연과.
3: 네, 인연과.
4: 연이 있어서 과가 오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3: 네네.
4: 짓지 아니한 죄복을 내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짓지 아니한 것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 전부 일체유심조 인연과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3: 네.
4: 모든 것은 인연과에 의해서 인과 연과 과 이 세
3: 네.
4: 가지 받아진 원리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3: 네네.
4: 그런 말씀이니까
3: 네.
4: 너무 그냥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3: 네네.
4: 이렇게 꼭 그 진리적으로 이런 말 생각해. 만약에
3: 예.
4: 그 인도네시아 주변에 인도네시아는 화라산 제가 한번 가보니까
3: 네네.
4: 아, 그 화라산 볼만하대요.
3: 아, 예, 예.
4: 산복도 막 화라산이 올라가는 거 인도네시아에 가면 볼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해일이 일어나고 인도양 그 주변에
3: 네.
4: 몇만 명인가가 한꺼번에 죽은 일이 있어요. 뭐 몇만 명인가 그 숫자는 모르는 건데 무수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3: 아, 예, 예. 예.
4: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이 동업을 지었느냐?
3: 네.
4: 어, 그 한때 예. 죽을 죄를 지었느냐?
3: 예.
4: 이거거든요.
3: 예, 예.
4: 그래서 인과 원리를 부정할 수가 있어요.
3: 네.
4: 그 인과가 있다든지 아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원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원리적으로 인연과의 원리에 의해서 생각해야 되고
3: 네네.
4: 또 하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나도 후생 태어나면 총부 부근이 태어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살고 같은 자리에서 죽고 그렇더란 말이죠. 다른 데 다른 멀리 안 가요.
3: 그 본문에도 멀리 못 간다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4: 그거 보고 동업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같이 죽을 수도 있다.
3: 네네네. 아,
4: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3: 네네.
4: 원리적인 뿐만 아니라.
3: 네네.
4: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는요. 반드시 도를 배운 사람, 도를 믿는 사람은
3: 네네.
4: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3: 네네.
4: 현실적으로 이해하면 네. 부정할 수가 있어요.
3: 네네네.
4: 그렇게 하면 안 된다.
3: 네네네.
4: 그 말씀이죠.
3: 그 양눈을 못 봤던 헬렌 켈레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남기셨더라고요. 나는 두 눈으로 앞을 볼 수가 없지만
4: 멋지지.
3: 그러나 본인의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아무튼 어쨌든 다시 시작하는 참의 그렇죠. 길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밝게 놓으셨다.
4: 그러죠.
3: 새로운 삶을 위해서 또 새로운 사회 또 새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참회물을 잘 그 참회물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4: 네, 고맙습니다.
3: 말씀 반가웠습니다.
0: WBS FM
5: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2장 말씀입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군종병이 된 이유요?
2: 이왕 군대 가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1: 신앙심을 지키면서 군복무가 가능하니까요.
3: 그래서 군종병에 지원했습니다.
1: 장병들이 저에게 의지할 때,
2: 신앙심이 더 깊어질 때,
1: 낯선 상황, 힘든 환경에서 군종장교와 함께 활동하면서
3: 저도 더 성장함을 느꼈습니다.
4: 신앙심을 지키며 군복무가 가능한 자아실현과 성장을 위한 통로 군종병. 군종병 지원 요건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군복무와 신앙을 함께 군종병.
4: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참회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으로 알고도 지은 죄업과 모르고 지은 죄업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도 지은 죄업과 모르고도 지은 죄업의 과보는 어떻게 나타날까 하는 그런 의심을 좀 들었습니다.
7: 모르고도 짓는 죄업은 중생의 죄업이죠.
6: 네, 모르고 지은
7: 중생.
6: 네.
7: 모르는 것은 중생이니까요.
6: 무명. 네.
7: 근데 아는 것은 지혜에 속한 것이지만은 지혜는 아니죠. 그런데 인과의 원리와 성리에 대해서도 배워서 아는 거지요.
6: 네.
7: 자, 깨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인데 배워서 아는 것은 경계를 당하면 숨어버려요.
6: 네.
7: 잠자버려.
6: 예.
7: 그래서 차양자재 해버리는 것이죠.
6: 예.
7: 똑똑히 기억이 남았으면 할 리가 없죠. 근데 욕심이 치성하면 알고도 해요.
6: 네.
7: 알고도 범하거든요. 그런데 욕심이 치성해서 알고도 범행을 하는 것하고
6: 네.
7: 전혀 인과의 원리나 성리를
6: 모르고
7: 하는 것하고
6: 네. 네.
7: 어떻게 비교가 되느냐
6: 예, 그렇습니다.
7: 그런 거죠.
6: 네.
7: 그건 정산중사님 법어에 분명히 나와 있죠.
6: 네.
7: 알고 잘못 행하는 것은
6: 네.
7: 다음에 참회가 있으면
6: 예.
7: 바로 아는 것이 기억이 나가지고
6: 예.
7: 참회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않게 된다. 그런 대문이고
6: 네.
7: 모르고 하는 것은 지금도 모르고 하지만 다음에도 모르고 하고 천방지축으로
6: 예.
7: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한없이 행하는 거다.
6: 예.
7: 알고 행하는 것은 참회를 하면 곧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변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6: 언젠가는 기회가 있다.
7: 그렇죠.
6: 네네.
7: 아는 것이 깨달음으로 변해.
6: 네네.
7: 참회로 동시에.
6: 예.
7: 그래서 아 이것은 인과 원리가 이러고 한 건데
6: 네.
7: 또 내가 직접 이렇게 받을 건데
6: 네.
7: 이러면 되겠나 하는 각성이 생겨나가지고
6: 예.
7: 다음에 앉게 되는
6: 예.
7: 재출발을 하게 되는 이게 중요하죠. 그걸 맹자님은
6: 네.
7: 태양에도 흑점이 있고
6: 예. 아.
7: 달에도 그 달에 월직이 있다 그 말씀 하셨죠. 그처럼 사람들이 잘못을 짓고 허물을 뉘우치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해봐.
6: 네.
7: 그런데 허물을 짓고 뉘우칠 줄 모르면
6: 예.
7: 그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이렇게 바라봐. 그러지만은 허물을 고치면
6: 네.
7: 존경할 거다. 그 말씀이 맹자연님 말씀에 나오거든요.
6: 네.
7: 사람이 나도 그럴 때 나도 생각하는데 나는 언제가 내가 제일 행복했는가? 내가 존경받을 때.
6: 네.
7: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6: 그런 것 같아요. 네.
7: 이렇게 허물이라는 것은
6: 네.
7: 본래 누구나 있는 건데
6: 네.
7: 딱 그 고쳐서 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때
6: 네.
7: 그때 행복감.
6: 네.
7: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재물을 유족하게 가지면은 가장 행복하다. 그렇지만은 재물이 유족한 사람 가운데서도 허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존경받지 못해요.
6: 그렇습니다.
7: 고난이 장대해도
6: 네.
7: 장대해도 그 사람은 허물이 있으면 존경받지 못해요.
6: 네.
7: 허물.
6: 맞습니다.
7: 그걸 뉘우치는 것이 참회거든요.
6: 네.
7: 참회를 하면 무엇보다도 존경받는다. 네. 그 존경받을 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다. 네. 그런 거거든요.
6: 네, 네.
7: 그러니까 이 참회를 실행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가.
6: 네.
7: 그걸 느끼고 산다면 참회가 참 절실한 것이죠.
6: 네, 네, 네. 네. 그 진리는 돕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맞다면 바다에 배를 띄워주기도 하고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 진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시험을 당하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이 진리가 진리의 도움과 진리의 시험을 벗어날 도움을 받고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7: 아, 그러죠.
6: 네네네.
7: 그 대종사님께서 영광에 계실 때
6: 네네네.
7: 청년 한 사람이 앞으로는 제가 술도 안 마시고
6: 예.
7: 거친 일도 안 하고
6: 네.
7: 아주 참된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소약을
6: 네.
7: 올렸어.
6: 네네네.
7: 그런데 대종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니까 토로 타락해가지고
6: 예.
7: 술 마시고 그랬다 회관이요.
6: 네, 회관도 한 번도 안 나오고.
7: 그러니까 길에서 만났다.
6: 네.
7: 부끄러우니까 자꾸 피해. 그래서 대종사님이 부르셨어.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소약을 올리고 제가 이렇게 잘못해서 배울 얼굴이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아니하다.
6: 아.
7: 그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한번 참으면 그 허물이라는 건 다 있다 말씀이죠. 그런지 한번 뉘우치면
6: 네.
7: 깨끗한 거다.
6: 예, 예.
7: 깨끗한 거다. 그것이 불심이에요.
6: 네, 네.
7: 네가 지금 불심으로 돌아왔거늘
6: 예.
7: 부끄러워하지 말라.
6: 예, 예.
7: 그 말씀거든요.
6: 네, 네.
7: 그것은 절에 가도요.
6: 예.
7: 이제 스님들이 절로 새로 들어오지 않아요?
6: 예.
7: 또 과거에 뭐 했냐 묻질 않는데.
6: 아.
7: 지금 무엇을 헐래가 문제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헐래가 문제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6: 아, 참 중요한.
7: 아마도 그렇죠.
6: 중요한 거네요.
7: 종교가 그게 생명이에요. 한번 참여를 하면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한 것은 불심이에요, 바로.
6: 아.
7: 불심을 어렵게 찾을 것이 없어요. 죄업을 참회하면 불심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것이 아, 어려운 거죠. 그게 수행이에요.
6: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7: 계속해 나가는 것. 우리 수행자가
6: 네.
7: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음을 계속해 나가는 것.
6: 네.
7: 신앙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신앙이 돈독하다 이 말은 한번 믿음이 변질이 안 돼.
6: 네.
7: 어? 더욱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믿음이 변질이 안 되는 것 그것이 강한 믿음이거든요.
6: 네.
7: 그래서 불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신이다.
6: 네.
7: 믿음이라는 것은 깨달은 자리를 옮기지 않는 것.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깨닫는 자리를 옮기지 않아.
6: 네.
7: 변하지 않아.
6: 네.
7: 그것이 곧 신이다, 신앙이다. 내가 깨달은 본성, 불성, 그 광명과 위력의 본질자리, 그 자리를 깨쳐서 움직이지 않아. 광명과 위력은 이 우주만과 일원상 부처님이시잖아요. 텅 빈 일원상 부처님, 상대가 없는 일원상 부처님, 절대자리이신 일원상 부처님, 또 심성, 심성으로부터 일원상 부처님. 밖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일원상 부처님뿐 그런 일원상 부처님은 광명과 위력뿐이다 말이죠.
6: 네.
7: 그런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6: 예.
7: 불성이고
6: 예.
7: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것 끊이지 않는 것이
6: 네, 네, 네.
7: 바로 수행이다
6: 네, 네,
7: 이렇게 볼
6: 네.
7: 수가 있어요.
6: 네, 네, 네. 참회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 대개 이참과 사참이 있다고 하는데 이참과 사참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7: 이참과 사참.
6: 네네네.
7: 사참은 현실적인 참회고.
6: 네. 이참.
7: 이참은 정신적인 참회고.
6: 아, 네.
7: 그렇죠?
6: 네.
7: 현실적으로 죄 지은 것은 상대방에게 아, 내가 잘못했다.
6: 아, 예.
7: 이걸 용서해 다고.
6: 예.
7: 앞으로 그렇게 안 하마.
6: 네.
7: 그것이 사참이고
6: 네.
7: 이참은 진리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6: 네, 네, 네.
7: 진리를 향해서
6: 예, 예.
7: 또 내 불심 신불
6: 네.
7: 마음 부처님 내가 나를 향해서 아, 내가 참 잘 못했구나.
6: 네, 네, 네, 네.
7: 이런 반성하는 회개하는 마음.
6: 네.
7: 이것이 이참이죠. 진리에 반성해보고 마음에 반성해보는 것이 이참이고
6: 네.
7: 타인의 저 바깥 대사에게 잘못을 빌고
6: 네.
7: 그에 가서 용서를 빌고 하는 것이 사참이고
6: 네, 네.
7: 그런 것이죠.
6: 죄를 지었을 때를 지었을 네. 때 나와 이참과 사참을 통해서 새롭게 된다는
7: 아, 그럼요.
6: 완전히 다르죠.
7: 예, 그렇죠. 깨끗해져 버렸으니까.
6: 아.
7: 완전히 다른 거죠.
6: 네네.
7: 예.
6: 같다고 볼 수가 없죠.
7: 예, 그럼요.
6: 그, 모두가 그런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7: 같다고 보면 참회가 아니죠.
6: 이야, 네네, 그렇습니다.
7: 그렇잖아요. 예.
6: 그, 참회물은 새로운 길을 확 열어주시는,
7: 그냥,
6: 야, 여기 이 길이다! 하고 예.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7: 그렇죠.
6: 네네네.
7: 이제 그 길로만 가야 돼요.
6: 네네.
7: 자꾸 마음을 챙겨야죠.
6: 네네.
7: 그러니까, 챙기고 또 챙기고 다 챙겨야 돼요.
6: 네네. 그렇다면 사참과 유참에 대한 참회계가 있단 말이에요. 참회계
7: 좀 어려운 것은 드러내지 말아요.
6: 네. 참회계가 있으니까 참회계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한테 참회계할 때 아석소조 제약업 그렇습니다. 네네네.
7: 그렇죠. 아석소조 제약업은 새벽이나 낮에나 밤에나 그러죠?
6: 네네.
7: 하루 종일 지은 업이 제약업 모든 업이
6: 아석소조 제약업
7: 네.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지은 모든 죄악이 그 말이거든요.
6: 개여 무시 탐진치
7: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6: 예.
7: 네 마음속에 갈마져 있는 참 영생을 두고
6: 네.
7: 한없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쓰는 가운데 습관화된
6: 네.
7: 마음에 아주 근본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은
6: 네.
7: 탐심, 진심, 치심
6: 예.
7: 태우는 마음
6: 네.
7: 아, 네, 네. 성내는 마음
6: 네, 네.
7: 어리석은 사고 오는 마음 그 세 가지
6: 빨리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 탐심, 진심, 치심,
6: 네.
7: 삼독심.
6: 네.
7: 삼독심이 들어서 다 악업을 지은 거니라 악업을 만들어낸 것이다.
6: 예.
7: 그러니 무엇을 고쳐야 할 거냐? 탐진치를 고쳐라.
6: 네, 고쳐라. 네, 네.
7: 탐진치를 고쳐라.
6: 그다음에 종신구의 지도생.
7: 네. 종신구의가 아니고
6: 네.
7: 종신구의.
6: 네, 네. 제가 띄어쓰기를
7: 종신구의인데 몸으로 짓는 죄,
6: 지도생.
7: 입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6: 네.
7: 신구의 삼업.
6: 예.
7: 이것이 들어서 참 그 마음으로 죄짓기에 쉬어요. 속마음으로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마음으로 탐심을 내는 거예요. 하고 말이지. 전부 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네가 깜짝할 사이에 내가 가져가 버리라. 내가 말이죠. 정화관 앞에 꽃으로 조화로 장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누가 꽃을 빼가 버렸어. 이거 내
6: 종신구의
7: 지도생. 몸으로 짓는 거. 몸으로 짓는 거.
6: 예.
7: 몸으로 짓는 거. 몸은 가만 두어도 죄심이 날 때가 있어요. 몸으로 인해서. 이 몸에서 자동적으로 죄심이 일어날 수가. 죄심이 일어나요.
6: 이 몸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7: 그래서 죄심이 일어나죠.
6: 네, 네.
7: 신, 몸으로 활동하면서 죄를 짓는 거.
6: 네.
7: 얼마나 활동하면서 죄를 짓습니까, 몸으로. 몸으로, 손, 발로, 머리로.
6: 네, 네. 네.
7: 으는 또 이제.
6: 정신.
7: 정신 뜻으로, 생각으로. 정산 중사님께서 마음을 분석할 때
6: 네.
7: 네 가지로 분석했잖아요. 성품,
6: 네, 네,
7: 정신,
6: 네, 네.
7: 마음, 뜻.
6: 뜻.
7: 이 네 가지로 분석했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것이 뜻이에요.
6: 네.
7: 성품에서 발현되는 것이 정신.
6: 네.
7: 성품은 광명도 아니요, 기운도 아니요.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는 것이 성품이에요.
6: 네, 네.
7: 비유할 수가 없어요, 성품은.
6: 네.
7: 입 딱 다물어야 돼. 그런 성품인데, 그 고요한 한성품에서 저절로 광명이 발현되거든요.
6: 예.
7: 이 광명의 실체가 정신이에요.
6: 예.
7: 아. 아주 소소영영하게 밝은 거.
6: 예.
7: 그 정신이거든요.
6: 네.
7: 그 성품에서 정신이 발현돼야. 그 정신이 육군을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네. 네. 생각을 일으켜요.
6: 네, 네, 네.
7: 정신은 이 생각, 저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6: 네, 네.
7: 순수한 광명 자체예요.
6: 네.
7: 이론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각을 일으키거든요. 그걸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마음만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요. 마음이 있으면 뜻이 정해져요. 아, 이렇게 하리라. 이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가리라, 저 방향으로 가리라.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뜻이 생기거든요.
6: 마음에 두면은 밖으로 나타나더라고요.
7: 그렇죠.
6: 네, 언제 나타나도 나타나더라고요.
7: 거의 저 송곳 같아요. 송곳을, 송곳을 포켓에 집어넣으면요. 이 삐죽한 것이나 뽕 나오네. 아무 숨겨놔도. 그러니까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6: 네.
7: 사람은. 뜻이라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죠. 천하의 박사, 판사도 뜻이 있으니까 박사가 되고 판사가 된 거예요.
6: 그렇습니다. 네.
7: 뜻이 없으면 되겠어요?
6: 네.
7: 꽃도 뜻이 있으니까 핀 거예요. 네. 뜻이 없으면 꽃이 피겠어요?
6: 네.
7: 이렇게 뜻이 있어야 세상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뜻이 의지.
6: 네.
7: 의지라는 건 참 이 뚫고 나가는 힘이거든요. 그게 뜻인데, 네. 뜻. 그런 뜻, 그 신구삼업. 입으로 얼마나 나부장거립니까? 다른 사람 흠을 말하기 좋아하고 말이죠.
6: 입으로 자기, 짓는데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7: 아, 자기 주장 내세우고.
6: 네, 네,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7: 예, 근데 딱 밝은 사람이 보면요. 아이고, 저거 거짓말하네.
6: 금방 알지.
7: 알죠.
6: 네, 네, 네, 금방 알죠. 끝으로 이제 일체악은 괴참에.
7: 그러므로
6: 네, 네.
7: 신구삼업과
6: 네.
7: 탐진치 삼독심을
6: 네, 네.
7: 다 참회하겠다.
6: 네, 네, 네, 네.
7: 이참과 사참을 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6: 네, 네, 네, 네, 네.
7: 이참과 사참을 다 마치면
6: 네.
7: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6: 네네네.
7: 삼독심을 참회해서 소멸한다 하는 것도 본인이 알죠.
6: 네네네. 본인이 알죠. 네. 네.
7: 탐진치에 속한 사람인지,
6: 네.
7: 탐진치를 주물럭거리는 사람인지, 활용하는 사람인지 본인이 알거든요. 그거를 잘 참회해서 불심으로 산다 하는 것이고.
6: 예.
7: 안에도 죄상이 없고 밖으로도 죄상이 없다면 네. 그건 진참이죠.
6: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7: 네, 네, 그렇게
6: 네,
7: 한다면
6: 네, 네.
7: 광명한 성품이 나타나는 거죠.
6: 네, 네,
7: 세상도
6: 네.
7: 가정도
6: 네, 네.
7: 가정도 참 행복한 네. 가정이 될 거예요.
6: 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사참기를 되게 마치고 이제 이참기로 넘어가서 죄무자성중심기.
7: 심이 제일 중요해요.
6: 네, 중심기. 심. 네.
7: 성품에는
6: 네.
7: 죄심이 없는 거다.
6: 아, 원래?
7: 원래 없는 네네, 거다. 네네. 그러나 성품으로부터 죄심이 또한 일어난다 말씀이죠.
6: 그렇죠. 네네.
7: 그거 조차 일어나나니 죄심이라 하는 것이 죄성이 없는 성품으로조차도 일어나.
6: 네.
7: 그거를 잘 명심해서 성품을 성찰하고
6: 네.
7: 성품을 떠나지 않는
6: 네.
7: 그 공부,
6: 네네.
7: 자성분리,
6: 네.
7: 분리자성 공부,
6: 네, 분리자성 공부.
7: 항상 네네. 자성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공부심으로 삼독심을 다스려라.
6: 예, 죄무자성 중심기, 예. 심양멸시 죄영망.
7: 그 삼독심이 멸하면
6: 예.
7: 죄도 따로 멸하고
6: 네.
7: 고도 따라서 멸하고
6: 예.

0: 다 대종사님께도 예측했던
1: 아,
0: 얘기예요.
1: 그렇습니까?
0: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자유예요.
1: 네.
0: 마음의 자유. 우리 선을 닦아도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자유감이 없으면요,
1: 네.
0: 불행하거든요. 그런데 삼독심이라는 것은 타인을 불행하게 만들고
1: 예.
0: 자유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1: 네.
0: 참 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참여하는 일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이제 죄망침멸 양구공.
0: 예. 밖으로 죄가 사라져버리고
1: 네.
0: 안으로 죄심이 사라져버리면
1: 예, 예.
0: 양구공.
1: 예, 다
0: 밖으로나 안으로나 네. 다 공해버리면
1: 네.
0: 시증명이 진참이 아니요. 그다음에
1: 예.
0: 이것은 진정한 참회라 이런 아니야.
1: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0: 이게 사참 이참이요.
1: 네.
0: 밖으로 사참을 계속해서 잘해가고
1: 네.
0: 안으로 이참을 지속적으로 잘해가면
1: 네.
0: 양면 개공이야. 양면 개공이야. 상대가 없던데 안과 밖에 없어. 그럼 이론상 아니에요. 이론상 부처님이세요.
1: 네, 얼마나 좋은.
0: 그럼요. 네. 진경이죠. 진경.
1: 네.
0: 아, 우리가 수행할 때 이론상 부처님.
1: 네.
0: 온 우주가 이론상 부처님. 그뿐이에요.
1: 예, 예.
0: 그런 마음을 항상 챙겨야 돼.
1: 예.
0: 항상 챙겨야 돼.
1: 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참회 문을, 이 참회를 많이 연구하다가, 뉴칠회 그러더라고요. 그 참회가 이제, 아, 뉴칠 회자가 신방변의 세상에 어미 모자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야, 이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어머니 마음은 또 다 또 쌓아주는 거잖아요.
0: 거의 본래 불가에서는
1: 네네.
0: 두 가지 용어로서 함축되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광명과 자비. 안으로 광명을 수호하고
1: 네네.
0: 밖으로 자비를 베풀라.
1: 네네.
0: 아까 말씀하신 어머니 마음은 자비예요.
1: 그렇죠. 아.
0: 큰 풍물을 안아줘요.
1: 네네네.
0: 아, 이번에 세모가 되어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노래를 하더라고.
1: 네.
0: 우연히 듣게 됐는데 어머니 노래를 해요, 계속해서.
1: 네.
0: 아, 듣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
1: 아,
0: 내가.
1: 네.
0: 아, 그,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왜, 방청객도 보니까, 방청객에서 다 울고 앉았어. 노래 몇 곡을 듣고 앉았으면 울고 앉았어.
1: 네.
0: 그런 심경이죠.
1: 네.
0: 그, 따지질 않아, 어머니는.
1: 네.
0: 우리는 되게, 너 이것 잘못했어, 저것 잘못했어, 저것 잘한다, 이것 잘못한다 그러잖아요.
1: 네.
0: 따지질 않아요.
1: 네.
0: 다 품지.
1: 네.
0: 있잖아요?
1: 네.
0: 그것이 자비예요.
1: 네.
0: 딱 자비로 품어주는.
1: 네.
0: 그런 품성.
1: 네.
0: 그것이 참회의 제1인자죠. 자비로 용서해주는 마음, 이것이 참회의 제1 초보예요.
1: 네.
0: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참회를 하는 것이고, 저에게 참회를 권유하는 것이고,
1: 네네.
0: 서로 자타 간에 참회가 이루어진다면 그 친참회 아니겠어요?
1: 네. 이런 기회에 각자의 참회력을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일제시대 1942년에 이제 일본 유학을 가야 되겠다. 창씨개명을 안 하면 안 된다. 윤동주는.
0: 우리가 다 했으니까, 창씨개명.
1: 네, 윤동주는 견고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일본 유학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요. 아, 그런데 이런 거 창씨개명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밤마다 그냥 슬픔과 그 억누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하나 남겼는데, 그 자기 거울이 하나 있는데, 손바닥으로 닦고 발바닥으로 닦고 봐도 그 참 그 홀로 걷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그건 나다 하는 그 아주 애절한 그 참회록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새로운 애국심과 새로운 이제 시를 이제 그 탄생시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0: 그랬어요?
1: 우리 모두가 일생에 지은 그

0: 참여력을 한번 써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1: 아, 좋죠.
0: 참여력을 한번 써보면, 그렇게 되면 사참도 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이참도 되고, 참여문을 통해서 많은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WBS 원음 방송입니다.
3: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를 양손 가득 들고 오는 반가운 친구.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잠깐의 여유만 만들어주세요. 눈을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시간 속으로 매일 아침 9시 노래 하나 추억 둘이 그 여행 함께 떠날게요.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자기를 대우하지 못하나니 남을 대우함이 자신의 대우가 되며 자기의 공을 자신이 드러내지 못하나니 남의 공을 잘 드러내어줌이 자신의 공을 드러냄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2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상생의 멜로디. 반갑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입니다. 분주하고 산란했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부터 상생의 멜로디와 함께 편안한 하루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지금 여기 상생의 멜로디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은 한 번 들은 법을 듣고 또 듣는다 하여 거기에 쉬운 생각을 내지도 말며 아는 그대로 바로 실행이 다 되지 못한다 하여 스스로 타락심을 내지도 말고 듣고 또 들으며 행하고 또 행하면 마침내 지행이 겸전한 완전한 인격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말을 하고 또 하는 것은 도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자주 말을 하여 주어야 자연히 모든 사리가 밝아져서 실행까지 하게 되는 연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모두 갖춘 완전한 인격을 이루려면 먼저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나니 부모 자녀 사이나 스승 제자 사이나 상하 사이나 부부 사이나 부모 사이나 일체 동포 사이나 어느 처지에 있든지 그 챙기는 마음을 놓고 어찌 가히 인도를 다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인도를 행하기로 하면 한때도 가히 방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당한 처지에서 모든 사이를 오롯이 챙기는 그런 마음을 늘 유념하고 있습니까?

상생의 멜로디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음악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 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wbsi.kr을 입력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WBS 원음 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합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합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0: WPS。
1: 우리가함께살아감에기뻐하며그은혜를되새기는시간상생의세계를열어가는맑고밝고훈훈한멜로디가가득한곳지금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상생의멜로디를듣고계십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대들이 아무리 천하를 차지하는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불화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할 것인즉 오직 한 가지 일을 할지라도 화합하는 가운데 일을 하여야 내 마음도 기쁘고 그 일도 잘 되리니 큰 성공을 하려거든 먼저 화합부터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운다 할지라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불안할 뿐만 아니라 일도 또한 잘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성공을 이루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 삼할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의는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로 불화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해 날 일이 아니거든 우리가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는 시간, 상생의 멜로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전해드린 법문 말씀과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상생의 멜로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모든 동포들에게 복 짓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평소보다 10 내지 15% 정도의 엔진 힘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차나 화물을 많이 실은 화물차의 경우 차의 가속력이 떨어지고 언덕길을 오르기 힘들 때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잊고 운전하다 곤란을 겪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충분히 앞지르기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중앙선을 넘어나왔지만 순간적인 가속이 붙지 않아서 오도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정면 충돌의 위험까지 가는 아찔한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하고 평소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무리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풍 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매일 아침 9시에 만나는 음악 친구, 노래 하나, 추억 둘. 저는 최소영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찾고 싶은 지금, 추억의 노래들이 귀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혹시 더 바쁜 휴일이어도 걱정 마세요.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추억들이 있으니까요. 추억의 음악여행 지금부터 떠나봅니다.